세상 전부가 엄마 아빠이던 시절 다 있었죠. 안아달라고 울고 손잡아달라고 울고 보고 싶다고 울고 그러던 아이가 이제는 짜증난다고 울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엄마 아빠가 전부겠죠.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요. 부모님 덕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데 감사함을 너무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이라도 내 전부는 당신들이라고 표현해 주시죠. 자, 주말권이자 어버이날인 금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0: 러피의 I Wish You Love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금요일 순서이자 제대로 주말권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 아이의 그 답처럼 엄마가 보이는 곳에 아빠가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 다 오늘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8 하나님, 차디 정말 5월은 통장이 텅텅 비어서 통장되는 달 같아요. 9명이 조카 어린이날 선물해주고 이제 어버이날 선물까지 이번 달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초스피드로 사라질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다 그런 거 맞죠? 하셨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뭐 5월 달은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챙기시고 오늘 잘 넘기시면 대충 큰 행사들은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9887님, 올해 환갑이신 아버지께 선물로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골프채가 낡아서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대노하셨습니다. 골프채는 무슨 골프채냐고, 아직 멀쩡하다고, 절대 사주지 말라고요. 형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의 선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뭐 두 분들의 관계에서 두 분들이 또 정리하시더라도 자식의 입장에서 뭐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갑자기 어머님 마음을 말을 너무 잘 듣게 되는 그런 아들이 되지 마시고요. 아버님 말씀에 좀 귀 기울여 주시죠.

분들은 직원들의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자를 모두 없앤 거 아니냐, 의자가 있는 테이블도 비치해서 직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라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등 해외 어떤 기업의 구내 식당을 참고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두 가지를 다 설치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요거는 조금 좀 무리인데. 오늘은 뭐 먹지 고민하는 걸 낙으로 사는 분들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피트니스 기업의 한 최고 경영자가 밥 고르는 시간도 아깝다는 이유로 22년째 매일 같은 식단을 먹고 있다고요. 이 남성은 22년 전 자신에게 맞는 식사 루틴을 찾았고요. 이후 늘 같은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매일 오트밀에 바나나, 단백질 파우더를 먹고요. 점심에는 닭고기 샌드위치, 사과, 단백질 쉐이크를, 저녁에는 닭고기 스테이크 연어 중에 하나를 매일 번갈아가며 먹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하루 동안 뭘 먹을지 고민하고 선택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후회를 좀 하기는 해요. 예, 우유 푸딩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0384님, 돈을 받아야 할 거래처가 있는데 계속 돈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요. 사장님께서 아침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신다고, 가서 다 뒤집어 엎는다는 등 감사실에 고발한다는 등 호들갑을 떠시더니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면 저한테 다녀오라네요. 저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오래요. 제가요? 저는 아직 아기인데 응애. 그럼 아기의 입장으로 뒤집어 놓으세요. 나 다 뒤집을 거야 뭐 이러면서. 네, 아기 뒤집음. 네, 아기 화냄. 요런 느낌. 야, 사장님, 야,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어, 갑자기 너무 바쁜 일이 생겼네. 내가 오늘 이발을 좀 해야 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야, 요건 조금 비겁하신데.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립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백미정 시청해 주셨고요. 휘성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휘성의 With Me까지 들었고요. 익명 요청을 하셨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왔어요. 아침부터 마당 잔디에서 상상 속에 골프채를 들고 퍼팅 연습을 열심히 했더니 아버지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정신 좀 차려라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어요. 저 골 보기 싫으셨나 봐요. 아, 이렇게 좀 스윙 연습을 하셨구나. 예. 헤드업 안 하셨죠? 헤드업. 예, 헤드업 안 하셨고. 네. 철분제 선물로 드립니다. 2307님, 카페에서 3년 정도 일하고 오늘 퇴사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며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쉬려고요. 오늘 저녁에는 큰맘 먹고 소고기도 잔뜩 사서 먹을 겁니다. 오늘은 소고기 실컷 먹어도 되죠? 아, 그럼요. 네. 소고기도 드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재충전 하셔야 됩니다. 떡갈비 세트도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스티븐 트라스크의 Sugar Daddy 듣겠습니다. 2026님이 청해 주셨어요.

0: 1번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혼자

이무지치의 사랑하기 때문에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부산 바다 노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5849님, 초딩 딸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동네 마트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께서 딸 나이를 묻는데 순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너 몇 살이냐 했더니 딸이 아빠가 어떻게 딸 나이도 모르냐고 아주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 나이 아냐고 했더니 당당하게 나는 아빠 태어날 때 없었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라고 하네요. 오, 설득이 되네. 그럴듯한데 하셨습니다. 귀엽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따님도 모르시고 아버님도 모르시고 예, 서로 이제 뭐 예, 그런 상황이네요. 네. 어린이용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전경희 씨, 간만에 남편과 마트로 장보러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남편이 운전하다 말고

Mama's Gone의 Say You'll Be Mine, Christopher Chung-hae의 When I Get Old까지 들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도 이어드릴까요? Winterplay의 Happy Bubble.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제 트레이드마크는 야야야 아시죠?
4: 네, 야야야! 알죠. 네.
3: 뭘 봐! 이거 가능하냐고. 예, 예.
4: 야야야!
3: 오, 저거는 뭘 봐!
4: 뭘 봐!
3: 이거 힘들겠지만 꺼져 보시죠. 꺼져!

이제 일주일 됐어요. 아직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일이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일주일이라 그런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겠죠? 썼습니다. 아유, 그럼요. 일주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아직 너무 새롭고 어색하고 뭔가 좀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희가 차량용 무선 충전기 응원하는 의미로 보내드릴게요. 멋진 트럭커 되시기 바랍니다. 0745님, 며칠 전 딸과 잠깐 산책을 했는데요. 밤하늘을 한참 보던 아이가 아빠, 별똥별이 저기로 떨어졌어 하는 겁니다. 설마 했지만 그래도 별똥별을 봤으면 빨리 소원을 빌어라고 얘기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정말 그날 별똥별이 떨어졌었다네요. 오늘 아침 기사를 보여주며 혹시 소원 뭐 빌었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대요.

본조비의 It's My Life, 톰 크루즈의 Pour Some Sugar On Me까지 들었고요. 남영미 씨, 사연자분들 중에 차중코 받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아니라 염증이었다는 분 계셨잖아요. 저희도 그날이 남편 조직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라 너무 떨리고 긴장됐는데 그분 사연 들으니 어쩐지 예감이 좋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도 염증이라고 하네요. 저희 남편은 6년 전 혈액암 환자였기에 더 많이 긴장했었는데 행운 나눠주신 사연자분께도 현우님께도 모두 감사드려요.

0: 강원 쪽으로 남양평 하이패스 요금소 일대로는 작업 여파 받아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인터넷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말이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최숙희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무뚝뚝한 딸이라서 그런지 어버이날이라고 전화 드리려면 왜 이렇게 쑥스러울까요? 아니 부모님이랑 썸 타는 것도 아니고 왜 쑥스럽죠? 정말 쑥스러워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 해야지 끝나고 해야지 밥 먹고 해야지 하다가 어버이날 다 가고 한밤중에 전화하는 겁니다.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본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예. 감사합니다.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예, 천만 감독의 흥행 수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
1: 솔직하게
0: 뭐 부담 예전에는 좀 부담된 적 있었는데 예, 예. 아, 요즘에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1: 아, 감사한 일이에요?
0: 네, 감사한 일.
1: 예전에는 네. 부담이 됐고. 네. 지금은 이제 천만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0: 중간중간 좀 몇 개 망한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예. 망한 게 있어서 많이 내려놨습니다.
1: 왜? 근데 왜 망한 거예요? 연상무는 왜 망해야 됩니까?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망했어요?
0: 경험이죠.

0: 얼굴 얼굴.
1: 예, 예, 예. 얼굴을 하면서 군체가 이제 기획이 되고 있다 보니까.
0: 예.
1: 이제 제가 좀 기획을 하면서 좀 많이 떠들어요 현장에서 이런 네. 걸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 많이 떠들다 보니
0: 좀 깨방정 예. 많이 떠는군요.
1: 아, 예, 예, 어떻게든 예. 뭐 한 명이라도 건져보려고.
0: 아,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현빈 배우는 어떤 배우인지 감독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1: 일단은 저는 네. 예. 처음 베스트 제 지금 오류가 났어요.
0: 아니 괜찮아요. 예, 이걸 뭔가 큰 걸 얻으려고 하지 편안하게 한숨 숨 한번 쉬시고 편안하게.
1: 아,
0: 예.
1: 처음 뵀을 예. 때부터 예, 예. 뭐 아니 일단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예, 좋은 분이고 예. 현장에 연기나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은 이제 예. 현장에서의 뭐 애티튜드나 뭐 스텝을 대하는 태도나 동료 예, 배우를 예. 대하는 태도가 예, 예. 제가 살면서 배우 스텝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예. 좋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0: 아, 그러니까 인성이 됐다.
1: 네네.
0: 인성이 그래서, 됐다.
1: 그래서 예. 뭐 제가 중간에 뭐 가정 환경도 좀 물어보고 그랬어요.
0: 가정 환경도
1: 어떻게 하면은 네.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키울 수 있냐를
0: 진짜 예. 그 신현빈의 인생에 아주 감동을 했군요.
1: 아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저도 이제 자식 키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0: 예, 예.
1: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예, 클 수가
0: 예.
1: 있나.
0: 예, 예. 예. 제가 첫 인상은 좀 그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오늘 뵀을 때.
2: 아 그래요.
0: 약간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인상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마음이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이네요.
1: 예. 리액션에 진짜 아, 최고.
0: 그렇습니까?
1: 아무것도 아닌 거 얘기해도 정말 예, 예. 이렇게 건강하게 웃어주시는.
0: 아, 예. 예, 예. 약간 그 도시녀 같아요. 도시녀. 그죠? 하는 역할들이 다 그러잖아. 하는 역할들이. 자, 그 얼마 전에 박정민 씨가 나왔는데 영화 얼굴 홍보로 나왔어요. 두 분 얘기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예. 혹시 그 방송 들으셨나요?
1: 아, 저 봤습니다. 저 예, 예. 보이는 라디오로.
0: 보이는 라디오로. 노게린 노 개런티로 촬영에 임했지만 감독님이 다음 작품에 안 써줬다. 이거 목티 아이고. 아닙니까, 목티? 목티잖아요.
1: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0: 그렇죠. 네.
1: 기가 막히구만. 네. 그러니까 스마트까지 하고요. 네네. 인성이 좋은 데다가 스마트까지 하고 예쁘고. 그쵸. 끝났네. 네. 끝났어.
0: 그렇죠.
1: 예, 끝났습니다. 예, 예. 자, 그런 분과 함께 이번에 이제 영화를 같이 하시게 되셨는데 아, 일단 그 소문은 상반기 마지막에 대형 정말 저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대형 천만 각이 나오는 영화를 이번에 만드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0: 왕사나무는 뭔지 일 것 같아요.
1: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결이 달라. 결이 다르다고. 네네. 우리가 많이 지금 저 목말라 있어요. 예.
0: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5월 21일에 개봉한 영화인데 군체예요, 군체. 자, 이게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0: 좀비 영화입니다.
1: 좀비 영화. 좀비. 아, 네. 좀비 하면 바로 예, 영감독님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한국 좀비의
1: 그렇죠. 자기가.
0: 문익점. 그렇죠. 문익점입니다.
1: 뭐라고요?
0: 문익점.
2: 문익점. 연익점.
1: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0: 조미점.
1: 예, 예.
2: 조미점.
1: 뭐 이렇게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늘 감독으로 나온 거니까.
0: 욕심이 과했네요.
1: 예, 예. 아니. 그래가지고요.
0: 네. 그래요. 저 좀비 영화고 아. 어떤 의문의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빌딩에 갇힌 사람들의 사투.
1: 오.
0: 굉장히 또 이게 또 우리가 저 사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1: 사투, 저는 사투만 봐요. 아. 예, 아무도 안 봐요.
0: 그런 이야기고요. 예, 예. 오랜만에 이제 좀비 영화로 다시 돌아왔죠. 왔는데 뭐 이제 부산행 좋아하셨던 분들.

0: 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1: 여기
0: 왜냐면 부산행은 워낙 처졌기 때문에.
1: 네네 그렇죠.
0: 부산행은 네. 이겨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1: 군체의 좀비는 집단 지성으로 생각을 하고
0: 예.
1: 진화를
0: 아하,
1: 합니다.
0: 네. 업그레이드했구나. 네,
1: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아하. 그 좀비.
0: 예예 네. 예, 예.
1: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재미 같은 게 있죠.
0: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그 좀비 그냥 막 물어뜯고 그냥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1: 네, 맞습니다.
0: 집단 지성을 가지고
1: 물론 혹시 몰라서 물어뜯고 감염시키는 것도 넣고
0: 물어뜯는 건 네.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네, 네. 너무 뜯어야 돼요. 네. 예.
1: 다 넣었어요, 사실은.
0: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거의 좀비의 마지막입니까? 그죠? 그 정도입니까?
1: 저의 마지막 영화가 될 수도 있다는.
0: 예, 예. 그러면 일단 영 감독님은 이쪽 좀비 쪽은 뭐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 뭐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부산행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1: 알고 있죠.
0: 예, 예. 자, 그러면 이 군체에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캐스팅이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전지현 배우님
0: 예
1: 나오고요.
0: 왜 안 될 것 같아요?
1: 저는 할까요? 어떻게
0: 아니
1: 오라고 지금 오라고
0: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1: 아, 네.
0: 하지
1: 죄송합니다.
0: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진짜 안 올 건데 왜 그런 거를 해요?
1: 그렇게 전화할 만한
0: 개그 초잖아요.
1: 아 죄송합니다. 예.
0: 개초예요 개초. 그리고
1: 그다음에,
0: 전지현 씨
1: 네 구교환 배우
0: 예. 아 구교환 좋지 네. 연기 너무 잘하고
1: 아 그리고 이제 지창욱 배우
0: 지창욱
1: 예
0: 지창욱 나 친한 아 친하지 않구나 봤다. 예, 디즈니였어요 예전에. 예.
1: 지창욱 배우, 예, 예. 그다음에 신현빈 배우,
0: 신현빈,
1: 예. 그다음에 그 누구야 김신록,
0: 예예예, 예.
1: 하고
0: 예.
1: 이제 고수 배우님까지.
0: 고수까지요?
1: 정말 진짜
0: 이거 만약 영화 안 되면 이건 감독 잘못이에요 이거.
1: 저는
0: 감독 날라가요 이거.
1: 예, 캐스팅이 완성된 거 보고
0: 예.
1: 아 이 캐스팅 좀 과하다. 영화에
0: 이거는 지금 감독님 왜 가하다고 생각하면 얘기해 보세요.
1: 예. 약간 사실은 좀 이거 자신감이 없을 때 이런 캐스팅을 하는데. 이거 사람들이 이거 자신 없나라고 여기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과하다.
0: 예, 예, 예. 과하다.
1: 네. 하지만 자신이 없진 않았고.
0: 아, 네.
2: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시나리오가 가진 재미가 있으니까 다들 한다고 선뜻 하다 보니 이렇게 일 커지.

0: 조금 그 정보를 살짝 첩보를 좀 들었어가지고.
1: 아, 소문을.
2: 예, 예. 네, 어떤 그게... 첩보죠? 왜냐면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해줘야 기사가 많이 나거든요.
0: 아, 제가 예, 예. 그 오정세 배우한테 뭐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예. 전화를 걸었는데 네. 오정세 배우가 예.

0: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다 이제 대본을 아 이거 한번 보내드려볼까. 아. 제가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예, 예. 그때 전지현 배우님이 이제 북극성이라는 작품을
1: 예, 예, 알아요, 네, 알아요.
0: 강동원
1: 예, 예.
0: 배우랑 찍고 있었는데 네, 네. 대본을 보내드리기 전에 예, 예. 강동원 배우한테 이렇게 문자를 쑥 넘겼습니다. 어, 예, 예. 전지현 배우
1: 좀 도와라.
0: 좀 티 안 나게 좀 내기 좀 좋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1: 돼서 네. 이제 컨펌이 왔군요.
0: 네네 그렇죠.
1: 아. 그 뭐 이제 현빈 씨는 쉽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0: 신현빈 배우님은 그 거의 이제 테르소나. 촬영을 계속 같이 하기 때문에 매일 보잖아요. 예. 매일 보니까 이제 예, 예. 매일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1: 신현빈 배우도 좀 튕기집이 안 튕겼어요.
2: 아니
1: 저 이건 못 하겠어요.
0: 당장에 촬영이 있으니까
1: 저 못해요.
0: 당장에 촬영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못 하죠.
1: 아 네. 그렇지. 네. 아 전문용 까일 수 있으니까. 농담이고.
2: 저도 이제 오히려 네. 뭐 감독님 뭐 하신다 그래도 막 뭐 네. 배우라는 게 사실 뭐 꼭 친분으로 한다기에는 각자 뭐 맞는 역할이 아,
1: 그렇죠.
2: 있는
1: 다,
2: 거니까.
1: 당연하죠. 친분은 아니죠.
2: 근데 예. 감독님이 현장에서 예. 진행 상황을 조금씩 얘기를 해주세요. 시나리오를 얼만큼 썼고 얘기가 어디까지 가고 있고 연재하듯이 조금씩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시나리오가 예. 오는 거죠.
1: 오.
2: 굉장히 야. 자연스러운 단계가.
1: 아, 그러니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군요.
2: 네, 약간. 네.
0: 이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역할 맡고 싶으세요? 뭐 앞으로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하면은 아, 이런 것도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반영을
1: 자연스럽게,
0: 시키면서 이제
1: 예.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토크하다가 네. 나중에는 하겠다고 정리가 되는군요.
0: 그렇죠.
1: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1부가 끝났습니다. 예, 예. 1부가 아주 재밌게 순탄하게 끝났고 2부에서 두 분을 좀 팔 테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대행진으로
1: 대행진으로. 아 힘들어. 아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
2: 쉬지 마 이씨. 네가 왜 쉬어 이씨.
1: 아 제 친구 황정민이 안 된다고 하네요. 예, 더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 1등 DJ가 되겠습니다. 매일 오전.

0: 손가락처럼 오, 보이게 좀 예.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현대 무용가들이 기기묘묘한 어떤 작업을 해줬고 제가 그동안은 이제 뭐 크리처물 지옥도 그렇고 뭐 기생수더 그레이 같은 작품도 그렇지만 좀 이제 CG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간 영화들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CG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거의 오. 대부분 이제 그 좀비들을 실제 이제 무용수들과 이제 액션팀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더 기대가 좀 됩니다. 이게 네. CG가 워낙 많이 들어가면 티가 나는데 네네. 그렇게 좀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더 많은 좀 기대가 되고 또 1312님은 아까 저 방금 전에 이제 전화 통화하다 우연치 않게 옆에 여자 배우 있다고 말씀하셔서 전지현 씨 받았잖아요. 혹시 팬이라고 제가 안녕하세요 감독님 박명수예요. 네. 팬이에요 했으면은 네. 뭐 한 자리 주셨습니까?
0: 어 그럼요.
1: 한 자리 줬나요?
0: 아, 바로 주연으로 갑니다. 네.
1: 아이 저 주면 시켜줘도 제가 안 해요.
0: 제가 또
1: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0: 아니 저 실험 영화, 독립 영화 많이 하기 때문에 좀
1: 아니 네. 군체요 군체.
0: 아 군체예요?
1: 군체. 군체 좀비로.
0: 군체 바쁘셔서 안 고사하셨을
1: 그런 그런가? 아니 아무튼간에 해주겠다. 네. 아 말씀이라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아 칸에 가시나요? 칸에?
0: 네. 칸 영화제. 다음 주에 이제.
1: 좀 들떠 있나요? 칸에 가면은 그 영화가 올라가고. 시상도 하게 됩니까?
0: 아 저희는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란 부분이어서 예, 예, 예. 이제 경쟁 부분은 아닙니다.
1: 경쟁 부분은 아니고, 네. 예, 저는 상 받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시는 거군요. 이제
0: 미드나잇
1: 소개하러 소개하러.
2: 미드나잇 스크린 자체가 장르 영화들을 네. 트는 그 상이라고
1: 생각이어서. 예. 그러면 뭐 이렇게 레드 카펫 또 이렇게 올라가시나요?
2: 아, 네, 올라가죠.
1: 신현민 씨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의상 같은 거?
2: 네네.
0: 아, 그것도 거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1: 우리 뭘, 또, 아니, 우리. 제빠비 관심 많아.
0: 아니, 우리 배우들의 어떤 예, 그 예. 어떤.
2: 멋진 모습.
0: 화려한 면모? 아.
2: 영화에선 또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 예.
1: 그럼 신혜민 씨 말고 어떤 분들이 가세요?
0: 전지현 배우도.
1: 오, 정말.
0: 지창욱 배우도.
1: 괜찮네.
0: 가고.
1: 와,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말, 네. 진짜 멋진 배우들이 또 가시는구나. 그리고. 200억 정도의 제작비 얘기해도 되게 다 알려져 있는 거라서
0: 200억 마케팅 포함이에요. 포함이어서
1: 인볼브 됐군요 마케팅 비용이.
0: 네네네.
1: 예, 그러면 이제 실제 제작비는 한 20억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케팅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밝힐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0: 맞습니다. 네.
2: 적지 예, 않은. 예, 예.
1: 아 적지 않은. 않은.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아 보통은 뭐 200억 300억 그러면 아 뭐 많이 썼어요가 아니고. 마케팅도 포함, 마케팅도 포함. 네. 예, 아까는 깨방정 떠시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24개국에 선판매가 됐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럼 선판매가 되면 좀.
0: 많이 건졌어요.
1: 아, 똔똔 아니에요, 똔똔? 솔직하게. 안 돼? 아직 안 돼?
0: 똔똔까지는 안 돼요.
1: 안 돼. 똔똔은 안 되지만. 네,
0: 많이 건졌어요.
1: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아, 한결?
0: 그래도 손해는 안 나겠다.
1: 한결 마음이 편해진 거야? 아,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편하다.
0: 아, 이거는 근데 그런 건 있죠. 네. 이게 이 영화의 숙명 자체가 네. 더 가야 되는 게 있죠.
2: 이렇게 많이들 봐주실수록.
0: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을 모시고.
1: 그렇죠. 네. 만약에 영화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배우들 다 들이댔는데 안 되면 네네. 영 감독님이 네. 당무가 좀 이제
0: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1: 처음부터
0: 다시
1: 어린 영화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0: 저 이제 인디 애니메이션 돌아가요. 예,
1: 그러면 저기 기사가 되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 이 영화 안 되면 네. 어떻게 한다고요?
0: 인디 애니메이션 처음부터 맨 처음으로 인디, 돌아간다.
1: 인디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했대요.
2: 시작으로. 네.
0: 아 제가 인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디 애니메이션 다시 돌아가겠다.
1: 한때 제가

0: 근데 제가 하는 막말은 대부분 그냥 막말.
1: 아, 그래요? 예.
0: 밑도 끝도 없는 막말이어서.
1: 감독도 화나잖아요. 감독도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전체 준비 안 돼 있고 그러면 뭐야 하는 거? 그러니까 감독님 어떤 스타일이에요? 뭐야 이거? 준비 빨리 안 해. 이거 제대로 조감도 어딨어? 이렇게 하는 편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0: 제가
1: 어? 그 어떤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2: 그쵸.
1: 그렇게 화를 내면서 흥분하거나 또 막 조울증이 있는 막 좋았다 나쁘다 하는 분이 있는 거 반면 항상 침착한 분이 있는 거 반면 용서해 주는 반면 어떤

0: 안 들었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1: 아, 깔끔하네. 도와주시는 거 좋아요. 현빈 씨도 마지막으로.
2: 저희 군체가 이제 21일에 개봉을 하는데 개봉하고 또 이제 공휴일들이 또 같이 있어서 되게 나들이 나가시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극장에서 영화 재밌게 보시고 나면 군체를 보고 나서 또 굉장히

0: 하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성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0: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둥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오전 내내 길어졌던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에서는 서강대교 부근에서 양방면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일산 방면으로는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 반대 구리 쪽으로 역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이동하는 램프 구간에서는 1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소래터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이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와 이후로는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

스케줄 바빠도 밥 잘 챙겨 먹고 마음 건강도 잘 돌보기 약속. 이소라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누군가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는 거, 그게 정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정이 들어서 오늘 이별이 조금은 더 어려운가 봐요. 3년 동안 스케줄이 아닌 제 하루의 일부였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참 많이 웃었고 참 잘 버텼습니다. TV에서 어디선가 또 떠들고 있으면 어? 우리 은지다! 어? 우리 텐디다! 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실 거죠? 이은지의 가요광장 마지막 생방송 시작합니다.

점심 먹고 어디 가요? 듣고 가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오늘 첫 곡은요. 빅뱅. 마지막 인사. 그날이 왔다. 아이쿠야. 취자들 상황이 어때요? 2023년 4월 24일 텐디가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방송을 생방송을 진행을 했고 그때 엔지니어 감독님 그대로 계시고요. 그때 오픈 스튜디오 그대로 계시고요. 그때 이 모든 환경들이 그대로 있는데 텐디는 좀 변했나요? 3년 동안 텐디 좀 변한 것 같아요. 우리 취자들 오늘 드디어 2026년 5월 8일 금요일 물론 토요일 일요일 이은지의 가요광장 방송은 쭉 나오지만요. 보이는 라디오는 지금 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보이는 라디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밑에 지금 뭐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커피 전화 뱃속에서 태교로 가광 자주 들었는데 어느새 돌이 지나고 아기가 돌이 지났군요.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되어서 놀러 가는 길에 이렇게 문자 보내고 뭐 같이 듣고 아쉬운 청취자분들의 메시지 퍼레이드 쇼쇼쇼. 오늘요 텐디요 뭐라 그럴까 오늘 뭔가 텐디가 첫 방송만큼 약간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 걸었다고 해야 되나? 첫 방송 같은 바이브가 약간 느낌이 났어요. 첫 생방송 바이브, 그런 바이브가 좀 느껴졌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문자가 많이 오는데 어머, 막내 작가님 이거 오늘 문자 나 이거 뽑아줘요. 이거 오늘 다 뽑아서 집에 갖고 갈래요. 우리 막내 작가 이거 진짜 실세. 원래 진짜

2023년도에 출산하시면서 텐디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 지금 육아 중이에요. 너무 힘든데 언니의 문자, 언니의 이야기가 절 위로 많이 해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육아 휴직 중에 텐디랑 전화 연결하신 청취자분들도 많았죠. 육아 대디, 육아 마미 등등등등 육아 휴직하고 나서도 텐디한테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많았습니다. 동희님. 지금 2023년도에 출산을 하셨으면 2026년 5월 8일이니까 바쁘시겠는데요? 지금은 바쁘시겠는데요? 어머 세상에나 지금 문자 사연이 이미 500개나 넘게 왔어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람. 취재자들 울지마! 울지마요 취재자들. 주선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주선혜님 텐디 12시에 틀어놓고 정말 힘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못 듣는다고 하니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텐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텐디 목소리 어디서 들어? 이제 텐디의 모습을 어디서 봐? 이제 텐디 어떻게 볼 수가 있어? 막 그러셔서 속으로 텐디가 아니 나 은퇴가 아닌데 아니 나 은퇴가 아닌데 텐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라디오에서의 만큼의 뭔가 그런 청취자분들과의 뭔가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라디오 청취자와 DJ 텐디와의 어떤 그런 바이브, 감성, 라포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취자들 텐디 은퇴하는 게 아니오라 잠시 라디오 졸업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지현님 텐디 전 언니가 없는데 텐디가 거의 언니처럼 이야기해서 마치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어디서든 응원할게요. 만나면 그르르까 갱갱갱다 할게요. 그래요 지현님. 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저 텐디 다음 DJ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폴킴의 가요광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폴킴 씨한테 그르르까 갱갱갱 알려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르르까 갱갱갱다 이거는 스눕독 아닌 이상 바로 그렇게 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폴킴 씨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은데요. 시간 되면 어떻게 뭐 전화 연결이라도 하든지 뭐 어쨌든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한번 느낌적으로 바이브를 좀 볼게요. 텐디가 가요광장을 졸업하더라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쿨 FM에 계속 학교 다녀주셔야 돼요. 0050님 막내 작가님께 오늘 문자 다 뽑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이거를 다 이 지금 문자들을 뽑으면요 텐디가 거의 백과사전에 백과사전 정도의 어떤 그런 무슨 책을 갖고 갈 것 같은데요? 이만한 책을 갖고 갈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막내 작가가 그럼 속으로 저를 또 욕하지 않을까요? 아 이 누나 아 정말 마지막까지 이래. 아. 왜냐면 청취율 조사 기간 때 청취자분들한테 선물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텐디가 청취율 조사 기간 때 선물을 정말 너무 많이 뿌려서 우리 막내 작가가 하루에 선물을

0: 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리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은지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텐디 이은지입니다. 취자 청취자분들과 오늘 함께하는 이은지의 가요광장 마지막 방송. 마지막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 아니 근데 벌써 그러면 2부예요? 지금? 아니죠? 1부죠? 나 지금 막 갑자기 되게 어떤 기분이냐면 이은지의 가요광장 처음 진행했을 때 느낌이에요. 너무 신기해. 이은지의 가요광장 처음 진행했던 2023년 4월 24일로 지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 너무 신기한데? 이상엽님, 튀르키예에서 듣는 취자입니다. 지금 아침 6시. 오늘 텐디 방송 들으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너무 아쉬워요. 맞네요. 해외에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해외에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게 텐디가 라디오라는 매체가 어쩜 이렇게 청취자들과 끈끈해질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마

마지막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자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이제서야 알게 됐는데 이게 뭐람 하시는 분들 저희 또 어플 콩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지켜

0: 이은지의 가요광장 노래 듣고 왔어요. 김진표 피처링 이적 고마워. 취자들 오늘 이은지의 가요광장 2026년 5월 8일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마지막 생방송인 게 소문이 많이 났나요? 오픈 스튜디오에 견하고 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픈 스튜디오 마이크 열어볼까요? 얘들아! 얘들아 너네 목소리가 나가고 있어.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학교예요?
1: 인항고.
0: 인항고? 야, 인항고? 차려. 인항고 차려. 지금 인천, 지금 인천 출신, 지금 텐디한테 지금 인항고. 얘들아 누나 용현남 초등학교 나왔어. 얘들아 누나 신흥여중 나왔고. 누나 인천 출신인 거 알고 있었어? 아, 또 인천 후배들이 또 이렇게 왔네요. 인천 후배들. 그 오늘 텐디 이모 마지막 방송이에요. 저 마이크 내릴게요. 알았어 얘들아 고마워. 견학 잘해. 아 우리 또 인천에서도 이렇게 견학이 왔는데 어떻게 마지막 방송이랑 타이밍이 맞아서 막간 인터뷰. 아까 민윤기님께서 텐디한테 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텐디 아까 명수 형님 만났을 때 울컥했을 것 같은데 정신적 지주를 이제 못 보니까. 윤기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울컥하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선배님이랑 늘 선배님께서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을 하시고 12시부터 2시까지 텐디가 생방송을 하니까 바톤 터치하는 그 약간의 우리만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 약간 마음이 울컥하긴 했으나 정신적 지주를 이제 못 보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니다. 정신적 지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배님 사랑한다. 취자들 1부 마무리입니다. 저희 또 2부에서 텐디와 전화 연결하는 시간 있어요. 그 시간 기대해주세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5: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6: 아니.
5: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6: 아니.
5: 아, 찌개에 무 넣은 거 못 맞췄구나? 무 넣었잖아, 무.
6: 아니야, 그냥 TV 보면서 그냥 웃었어.
5: 아, 왜 그랬어? 아빠가 잘못했네.
7: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8: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텐디 이은지입니다. 취재들 이은지의 가요광장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오늘이 마지막 2023년 4월 24일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요. 2026년 5월 8일 오늘 마지막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텐디한테 문자 사연 정말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요. 4798님께서 은지씨 3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스케줄에 3년을 라디오 진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열정이 있고 힘든 일인 줄 잘 압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통화해보고 싶은데요. 전화 주실 거죠? 4798님 전화 걸어. 당장 전화 걸어요. 4798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4798님
1: 전화 여보세요?
0: 예, 4798님.
1: 네네. 이게 뭘까, 세상에.
0: 세상에 정말 그러라 그래.
1: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0: 안녕하십니까, 양희은 선배님.
1: 아유, 그래. 안녕했지.
0: 양희은 선배님이시군요.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셨어요. 저는 56년 차 노래하는 양희은입니다.
0: 우후! 우후! 아, 선배님, 이렇게 또 텐디, 이은지 또 마지막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
1: 글쎄, 마지막이니? 어머, 정말 만 3년 애 많이 썼어. 이제 무르익을 만한데, 왜? Goodbye. Good goodbye. Good goodbye.
0: 화사의 응? Good goodbye.
1: 그렇지.
0: 예,
1: 언제나
0: 맞습니다.
1: 작별하고 돌았을 땐 좋은

0: 아침 방송 그것도 많은 콘서트를 나는 거절하고 지방 공연도 거절하고 그쵸. 왜냐하면 집에 오면 새벽 2시 막 이러니까 그쵸. 아침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1: 그쵸.
0: 그러니까 참 내가 순수하다기보다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야.
1: 근데 그만큼
0: 어떤 면에서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게 정말 뭔가 틀림없이 해내야 하는 그런 또 멋진 이야기가 있고 선배님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김영철 씨 아니에요? 라는 자꾸 의
0: 김영철? 영철이?
1: 예, 김영철 씨가 양희은 선배님을 흉내내는 걸로
0: 아니요, 저 양희은 본인입니다.
1: 선배님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0: 아니요. 나는 근데 내가 지키는 이유는 그거야. 언제 어디서 헤매다 돌아와도 어머 저 사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네. 그 약속을 지켜주고 싶어. 너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저기 금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점심 먹고 어디 가요? 듣고 가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텐디 이은지입니다. 취재들 텐디 지인분들한테도 문자가 많이 오고 있고요. 우리 이은지의 가요광장을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 청취자분들도 있지만 우리 먼저 스페셜 DJ를 오랫동안 해줬던

우리 댄서 립제이 씨도 텐디한테 오늘 꽃다발과 메시지를 보내줘서 너무 so thank you고요. 번호를 읽을 뻔했네요. 텐디 저 강한나입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한낮의 아르기닌이 되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너무너무 힘났어.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 막방 울지 마 라고 배우 강한나 씨께서 텐디한테 문자 사연 주셨어요. 한나 씨도요 우리 KBS 크래프엠 볼륨을 높여요 DJ를 하셨기 때문에 늘 텐디를 보면 은지야

0: 알아봤어?
1: 또 한나 언니와 함께 또 찍었던 또 다른 프로그램도 저희 여름에 공개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한나 언니.
2: 다시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오픈 뮤직 퀴즈 정답은요. 바로 돌. 재미난 오답 통통이님, 이세돌, 6305, 바위, 이순이, 망보석, 사랑해요 텐디님, 돌 하루방. 정답 맞춰주신 분들 2769-4685, 나비레, 김효은, 버드나무, 8584, 9235, 0230, 1504, 9913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는요. 광장코인 노래방 광코너 가수 이소정씨, 가수 후이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광장코인 노래방을 함께해 주신 우리 고정 게스트 분들과

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겨.

0: 안 흘려도 되죠?
1: 누가 자꾸 우르르 그러니까요. 시켰나요?
0: 누가 자꾸 찌르는 것 같아요.
1: 왜 그럴까? 누가 그럴까?
0: 누가 자꾸 찌르는 것 같은
1: 느낌 있잖아요.
0: 클래식 같은 거 나오는 줄 알았어요.
1: 아, 막 피아노 너무 웃겨. 막. 아니요?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0: 아빠 앤데 아 이런 느낌. 아빠가 지금 서운해했어요.
1: 아버님 네. 우리 소정이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소정이를 광장코인 노래방 금요일에 안방 마님으로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아버님
0: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1: 소정이 덕에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행복해하셨고요. 또 텐디 옆에 든든히 잘 지켜주었어요.
2: 네,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광장코인 노래방 이제 후이씨가 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네네. 매일매일 다른 게스트분들이 와주셔서 네네. 우리 소정씨가 많이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2: 그럴 수도 있죠.
1: 매일 네네. 고정이 아닌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과 합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네.
0: 그때 언니랑 많이 친해졌어요.
1: 그때 소정씨 서로를 맞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면 네네. 버텨서 이 시간이 왔습니다.
0: 맞습니다.
1: 소정 씨 고마워요. 땡큐.
0: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1: 우리 김수현님께서 아니 진짜 후찌질 후찌질
0: 후찌질님
1: 미모 무슨 일? 샵 갔다 왔지 말해줘. 후이.
2: 아 다녀왔습니다.
0: 무슨 일이에요?
2: 네, 다녀왔고요.
1: 조윤아 넘어갈게요.
2: 네네.
1: 조윤아님의 문장.
0: 이 두 분은 계속 나오면 안 되나요? 게스트들은 나와도 되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그쵸.
0: 언니만 가고 저희 둘이요?
1: 네.
0: 다음 주 금요일날 와볼게요.
2: 아니 근데 저희는 진짜로 저희는 세트이기 때문에
1: 네.
2: 그래서 안 돼요.
1: 안 되고 네. 우리가 사실 보세요. 이게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에서의 모습은 마지막이긴 하지만
2: 네네네.
1: 저희가 뭐 늘 뭐 서로 간 어디서든 뭐 소정씨 유튜브든 후이씨 유튜브든 후이씨 컨텐츠 소정씨 컨텐츠
2: 네.
1: 텐디 컨텐츠 뭐 어떤 다른 방송계 매체 이런 데서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충분히 있어요.
2: 네. 그쵸.
1: 충분히 있기 때문에
2: 네네네.
1: 그래서 전 맞아요.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라디오 졸업. 근데 청취자분들은 역시나 그래도 뭔가 여기에서만의 그거 알죠?
2: 있죠.
0: 경기해야 네네. 되는데.
1: 그래서 서운하신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도 오늘 광장코인 노래방은 갑니다.
2: 네.
1: 근데 그 전에 라이브 선물이 있다고요?
0: 저희가
1: 네.
0: 그 3주년에도 안 한 듀엣을 오늘에서야
2: 마지막에 해요. 마지막에
0: 이제서야 네. 이제서야
2: 아, 저희가 이제 조금 화해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등 안 대고 나란히 서서 불러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싸우지 말기로
1: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가수분들한테 1시 낮 1시 16분에 이렇게 노래를 해달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또 늘 아 텐디가 한 수줄 불러줘요 텐디가 한마디 해줘요 하면은 늘 잘 성실하게 해줬던 우리 두 고정 게스트 분들께 또 많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후이씨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2: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0: 되게 좀 공감이 되는
1: 맞아요.
0: 그런 가사말들이었고
1: 그러네요.
0: 그리고 마지막 무대인데 저희 둘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판타스틱 베이비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1: 네, 저는 그게 좋았는데요.
0: 저도 그게 좋았는데 그래도 둘이 같이 하는 건데
1: 조금은 진지함
0: 네, 진지하고 노래 잘하고 싶어서
2: 네, 또 대낮이니까요. 네네. 대낮에 한 이별 들려드리겠습니다.
1: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 이소정 씨, 후이 씨가 두 분이 듀엣곡을 함께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부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듀엣곡이고요. 과연 두 분이 시선을 맞추는지 어떤 느낌으로 듀엣곡을 부르는지 모두 다 지켜봐 주세요. 이소정, 후이가 부릅니다. 대낮에 한 이별.

0: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아, 일단 잠시만요.
1: 네네네. 자,
0: 소정 호이가 불렀습니다. 대낮에 한 이별. 감사합니다. 땡큐.
2: 감사합니다.
0: 아니 여러분, 근데 아, 잠깐만. 임소희님께서 아니 텐

0: 아니라 아니 첫 소절이 아니 저
1: 헷갈렸어요?
0: 아니 저게 아니고 제가 연습을 진짜 했는데 저게 그거 기계가 4, 3, 2, 1 나오잖아요. 네. 그럼 보통 노래가 바로 시작되지 않나요?
1: 맞아요. 그렇지.
0: 근데 이 친구는 4, 3, 2, 1 하고
1: 두 방 먹고 갔구나.
0: 두 방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나도 계속 당황했어.
0: 그래서
1: 저도 당황했어요.
2: 근데 역시나 프로페셔널하게 후이 씨는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0: 네네네네.
2: 근데 제가 이제 웃음이 터졌던 이유는 원래 두 분이 오늘 듀엣곡이라서 좀 뭔가 눈을 많이 맞출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아까 했었잖아요.
0: 네네.
2: 근데 두 분이 눈을 마주치긴 맞추는데

0: 아, 내가 이기나?
1: 아, 저는 사실 아이. 약간 서운했던 건
0: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길 거자. 막 이런 눈빛으로 좀.
1: 아니 저랑 제가 이제 저희가 화음을 맞춰야 되니까 가사지를 하나로 이제 같이 보려고 제가 옆으로 다가갔는데 네. 소연 씨가 한 발 멀어지는 거지.
0: 약간 알지? 남매들 네. 오빠나 남동생 가까이 오면 가는.
1: 아, 그냥 그렇게 아 뭐야?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2: 아 그래요?
0: 아, 가.
2: 약간 네. 몰랐어요.
0: 아 너무 아 이게 근데 너 두 분의 역시 멋진 네네, 보컬 네네. 실력과 이 노래와 이 프로페셔널과 두 분의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0: Thank you so much.
1: 재밌었습니다.
0: 아~ 우리 지금 무상철님이 서로 먼산 보고 듀엣 하시겠군요.
2: 아, 그래도 마지막에 노력을 좀 했어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리허설 때도 화음을 안 맞춰봤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갑자기 즉석에서 하게 됐는데.
0: 네, 너무 잘했어요.
2: 인중을 보면서 했습니다.
0: 그래서 네. 웃겼

0: 사람처럼.
1: 대부업체 빚 독촉하는 사람들처럼 햇살이 밝아서.
0: 어? 그리고 뒤에 곡인데 왜 자꾸 뒷짐을 지고 노래를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이 오르막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뒷짐을 자꾸 지게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요즘에.
0: 아 미치겠다. 네. 아,
3: 그럴 수 있다.
0: 네. 너무 웃기네 진짜. 앙고라 보이스 후이다. 장연옥님도 문자 주셨고.
2: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또 히알루론산 또 우리 소정씨도 있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라이브 선물해 주셨고요. 네. 광장코인 노래방 이번 주 주제 우리 소정씨 알려주세요.
3: 네, 라디오를 졸업하는 텐디를 위해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텐디, 이은지 하면 떠오르는 노래. 텐디가 불러줬던 텐션 높은 노래부터 그동안 수고한 텐디를 위해 들려주고 싶은 노래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소절씩 불러드릴게요.
2: 네, 보내주실 번호는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입니다.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이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드리니까요. 저희

0: 원래 이쪽이 앙고라고 네. 이쪽이 히알루론산이었는데 네. 아, 오늘은 살짝 뭔가 앙고라 느낌 네. 히알루론산 느낌 네. 아주 촉촉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텐디가 생각하면 텐디 하면 떠오르는 노래 이선희님이 텐디 올드한 곡도 돼요. 텐디 하면 이효리 유고걸이 생각난대요. 당당하고 자신감 가득한 텐디의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파이팅과 힘을 주니 너무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 아. 소정님과 텐디 듀엣 원투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당당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tonight
1: yeah.
0: 근데 저는 사실 유고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감독님 에코 좀 넣어주세요. Crazy night, that's alright. Let me get your heart tonight. It's alright. Hey girl, party tonight.
2: 꼭 거기 코에 걸어서 꼭 헤드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0: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 아, 그렇게 하세요?
3: 오훈 씨, 왜 그래요? 네? 3년 중에 제일 크게 웃었거든요. 네. 왜요?
1: 아, 너무 웃겨요. 그냥 신기한 사람인 것 같아요.
2: 개그맨이잖아요.
1: 네. 정말 다 네. 와, 진짜
0: 개그맨이잖아요.
2: 개그맨이잖아요.
0: 괜찮았어요?
1: 신기한 거.
2: 신기하고 재밌어요.
0: 나는 원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했어요.
2: 안무까지 완벽했어요. 네.
0: 원래 텐디는 그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0: 또 반응해 주시고 뭐 가끔 저를 놀려 주실 때도 있었고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제가 그런 거에 정말 정말 어떤 약간 그릇 이런 거다기보다는 약간 방송적인 그런 그런 모먼트들이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했고 특히나 이제 은지 누나께 진짜 감사한 건 그 누나 너무 길어요?
1: 아니요 좋아요.
0: 그 누나가 저한테는 사실 약간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 누나라는 사람 밑에서 너무 누나라는 우산 밑에서 비 한 번 안 맞고 1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만 있다 간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누나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누나가 뭔가 게스트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2: 맞아요.
0: 정말 친동생들처럼
2: 너무 잘 챙겨주시고
0: 네, 너무 챙겨주시니까 그래서 덕분에 제가 정말 1년 동안 1년 넘게 진짜 행복하게 하다가 네,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Thank you. 우리 소정 씨는요?
2: 뭔가 당연하게 매주 오던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미노버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5월에도 가요광장 곳간 두둑히 채워놨으니까요. 취재들 여기 얼른 다 털어가세요.

0: 텐디 언니 덕분에 지친 오후 에너지 많이 얻고 갔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든 은지 언니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늘 응원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1: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5일에 전주 출장 갔을 때 은지님이 사연 소개해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네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쿨FM만 듣는 사람인데 가시는 DJ분께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래오래 가광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2: 은지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덕분에 라디오를 듣는 게 습관이자 취미가 된 치자치자 청취자입니다. 시즌생이었던 2024년에 가요광장을 한번 들었다가 언니가 주는 텐션이 너무 좋아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년이 되었네요. 작년에 면접을 앞두고 언니의 응원 멘트를 듣고자 문자를 보냈다가 전화 연결까지 했었는데 그 기억은 지금 떠올려도 행복한 기억인 것 같아요. 이제 언니가 가요광장을 떠난다니 너무 아쉽지만 언니가 취자들에게 주었던 에너지는 영원히 기억할게요. 이은지의 가요광장은 저에게 아르기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취자취자 청취자 이은지입니다. 아니 텐디 어디 가요? 제 생일인데 어디 가요? 항상 텐디 덕분에 점심 먹고 되게 좀 쓸쓸했던 하루가 에너지 넘치고 같이 웃고 울고 화내고 즐겁고 정말 좋았어요. 어디 가서 요즘 핫한 개그우먼 누구야? 했을 때 이은지 이러거나

취자 취자 청취자들의 음성 편지가 도착을 했네요. 텐디 오늘 전혀 몰랐었고요. 이런 음성 편지가 있을 줄은. 아마 오늘 메시지 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역시나 텐디의 마음을 팍 하고 착 하고 뭔가 이렇게 적시는 건 우리 취자들,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문자 사연들 그런 것 같아요. 취자들 정말 2023년이죠. 2023년 4월 24일부터 2026년 5월 8일까지 텐디와 함께해 주시고 또 텐디와 놀아주시고 텐디에게 어쨌든 일상을 같이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거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라디오를 하면서 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조금은 모자라도 성의와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마음이 정말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오는구나. 또 그런 거를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ENG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하는 일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취자들, 텐디 어디 안 가요? 취자들, 내일은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아니죠. 내일은 이은지의 가요광장이죠. 내일이랑 일요일까지는 이은지의 가요광장이고요. 월요일부터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함께합니다. 폴킴 씨, 라디오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DJ 엄청 잘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폴킴 씨 궁디 팡팡, 어깨 토닥토닥, 머리 쓰담쓰담, 우리 취자들이 많이 해주세요. 취자들 사랑해. 오늘의 끝곡 장범준 그녀가 곁에 없다면 들려드리면서 내일도 비타민 충전하러 오세요.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나란 말씀이

0: 어때?
1: 네, 5월 8일 금요일 슈퍼라디오 오늘 첫 곡은요. 킥플립의 처음 불러보는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라디오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예요. 와, 벌써 오늘 금요일이에요. 와, 어버이날인데 오늘은 저는 이제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또 어버이날 이런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다녀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과 부모님께 이제 용돈을 아, 지금도 고민입니다. 얼마를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조금의 요 용돈과 함께 좀 꽃을 또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들 테지만. 예, 근데 가장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실 때는 예, 현금 받으셨을 때 같아요. 네. 왜냐면 또 상품권은 그쪽에 가서 또 써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예, 현금으로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

그리고 또 선물 같은 것도 드릴 때도 좀 비슷하게 드려야 되지. 또 예를 들면은 막 뭐 조금 색깔 다르게 뭐 분홍색, 파랑색 했다가 나도 분홍색이 좋다 얘 이러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 친구 그 시부모님 시어머니가 되게 신기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선물을 드려도 그 썩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또 이상민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님은 정말 즐거운 어버이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맛있게 드시라고 별다방 금액권

자, 357 하나님. 서울로 취업을 성공해서 새 자취방으로 이사를 가요. 오! 말로만 듣던 서울 사람이 된다니 설레고 너무 무서워요. 같이 이사를 도와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서울 사람들 막 그렇게 코 베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아, 진짜 아니 서울 사람들이 아, 제가 서울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좀 깍쟁이 같다고 느꼈던 적은 있어요. 제 스스로. 이제 그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저희 이제 어머니랑 남편이랑 저랑 이제 이삿짐 막 빼야 되니까 바깥에 나와 있었고 집주인분들 가족분들도 이제 저희 이사한다고 인사하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목이 말라서 아 전 커피 좀 사올게 이러고선 커피를 딱 사왔는데 거기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집주인분들이 우리 것만 딱 세 개를 사온 거야 내가. 아 그때 느꼈어. 아

하고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서울 샴푸니까 잘 쓰세요. 네, 황복희님. 점심에 지인들이랑 모임이 있었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동생부터 10살 많은 언니까지 있었는데 식당 사장님이 제가 제일 어려 보인대요. 어찌나 기분이 좋든지. 근데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또 그 식당 오라는 거지 뭐. 당신이 제일 많이 먹게 생겼으니까. 이러네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러니까 아무리 만약에 정말 정말 만약에 그렇다고 쳐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쟤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건지 남편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다 보면은 약간 친구 같아지는 지점들이 오나 봐. 그래서 그 지점에 갑자기 자기가 친구한테 막대하는 것처럼 와이프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갑자기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친구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이렇게 기강을 잡아야지 우리 막 민망하다고 아 그러게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죠? 막말 계속한다니까. 기강 잡아야 돼.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안 잡아.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러면 이제 남자분들이 무서워서 아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나 상처받아. 그러니까 똑띠 얘기해줘야 돼.

힘들게 임신에 성공했어요. 근데 요 며칠 입덧이 너무 심해서 걱정입니다.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강미경님. 우리 따님도 너무 축하드리고. 아, 이게 임신이, 아, 이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런 약간 스트레스? 그게 조금 심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실제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멘탈 막 이렇게 붕괴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매일 오후 2시 슈퍼라디오
1: 지금 잠깐 시간 괜찮아? 아니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3718님,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성이 아, 씨인 친구가 있었어요.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아, 그럼 아버지 성함은 뭐야? 그랬더니 친구가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우리 아빠 이름은 아저씨다. 왜? 하면서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도 특이한 성 이야기만 나오면 꼭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왜, 진짜 아버지 이름이 저씨였어요? 아니야? 그냥 이제 막 지겨우니까 그냥 아저씨다! 왜? 이렇게 한 건가? 그런 건가? 아유, 뭐 얘기 좀 해줄 수 있지. 친구가 많이 뭐 이렇게 사춘기였나 보다.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조금 특이했던 성씨는 변씨. 변. 네, 이름도 되게 특이한 친구였어요. 변아룡이었어요. 변아룡. 이름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친구의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6: 위제로.
5: 과식에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6: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7: 1년

키스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온라인 화장품 교환권,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카리 이온수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를 드립니다. 스페셜 DJ 허언나와 함께하는 슈퍼라디오 2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 끝곡은요, 케빈호의 베이비 블루 듣고 잠시 후 3부에서는 여러분께 제 인생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뮤직 언박싱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8살 그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좀 장애가 원래 있는 친구를 영화에서 찍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연기를 했던 거죠. 그때 알았어요. 이 로메오와 줄리엣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그때 그 길버트 그레이프 그 역할은 연기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 연기를 또 로메오와 줄리엣에서. 아, 대질의 I'm kissing you. 이 노래만 들으면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어, 카프리오 오빠도 좀 요즘 많이 변했지만 항상 사랑해요 오빠. 오빠 환경 사랑하는 거, 25살 아래 여자들 사랑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사랑해요 오빠. 다음 곡 들어볼까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1973년에 발매된 노래죠. 사실 저는 이렇게 뭐 팝송 같은 거 잘 모르는 편인데, 그 저희 남편이 그 입장할 때, 결혼식 버진로드 입장할 때 이 노래를 딱 틀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뒤에서 듣고 있었고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그때 이제 뭔가 이런 웅장한 피아노맨의 노래가 나오면서 긴장한 모습에 그런 남편이 너무 귀여워서 이 노래만 들으면 또 그날에 결혼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또 한번 인생 노래로 꼽아봤어요. 요게 노래가 발매된 이후에 조엘에게는 피아노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이 노래가 잘 돼서 그랬나요? 요 노래로 좋네요. 계속 들어보니까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전 또 결혼을 했을까요? 다음 곡이요.

앉았어 계속 푹 앉으면서 막 바닥에서 아 진짜 이 노래를 엉덩이 털기 하면서 진짜 남자 많이 꼬셨어요. 예. 그리고 이 노래만 나오면 여자들이 막 남자들이 뭐 다 막 열광하면서 그랬던 2000년대 초반이 예, 생각이 나네요. 이게 또 여름에 나와가지고 약간 그 핫팬츠에 지금은 부부죠. 예. 당시 연인이었던 제이지가 피처링을 했고요.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정상을 석권했고 여러 국가의 차트에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네,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예능 그 댄스 신고식 할 때 이 노래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클럽에서 예, 신고식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정말 다 너무 좋은 노래들이죠. 노래 듣고 와서 제 인생 노래들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비욘세의 Crazy in Love 듣고 올게요.

네, 빅마마의 체념이죠. 예, 이게 이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 헤어짐을 경험하고 아, 이 빅마마의 체념처럼 저의 마음을 대변했던 노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목이 찢어져라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이영현 언니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솔로곡이고요. 와, 한 달에 저작권료를 많이 벌 때는 2,600만 원까지 들어왔다고. 크, 왜냐면 이게 진짜 여자분들이 되게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부르기 어렵긴 하지만 네, 이 노래만 들으면 이별했던 연애가 생각이 나서 그립네요. 다음 곡이요.

쉬입니다. 이 노래 또 이제 잔나비 분들이 이제 급부상할 때 저 결혼식 축가를 불러줬어요. 예. 안영민 씨가 가슴 춤춘 데가 저희 결혼식이거든요. 안영민 씨가 신나게 가슴 춤을 춘 다음에 이제 잔나비가 나와가지고 쉬를 불러줬어요. 예. 너무 고마웠고 또 이 노래를 또 선곡한 이유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예전에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 노래로 검사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아 정말 그때 예, 그 개그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까주신 PD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0: 역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 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봅니다!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함께해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듣고 싶어요. 맞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노래가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저는 현재에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들었던 과거로 진짜 데려다주는 진짜 여행자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니까요. 이 노래가. 저도 힘들 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그 나팔바지. 예, 말씀드렸었죠. 예. 나팔바지 이거 노래 들으면은 기운이 난다고. 아마 모모님도 동방신기 허그를 들으면 예, 힘이 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희망인인가 모모님의 인생곡 듣고 올게요. NCT 드림의 오르골, 동방신기의 허그.

네, 여러분의 인생 뮤직 앨범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뮤직 언박싱, NCT 드림의 오르골, 동방신기의 허그 두 곡 듣고 왔어요. 자, 또 어떤 노래들 보내주셨는지 볼까요? 야오님은요, 소란의 선샤인, 이 노래가 인생 노래라고 하셨는데요. 삶이 힘들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요. 가사가 좋길래 대체 어떤 곡인가 더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소란의 고영배님이

네가 나의 모든 거래. 열받아. 스페셜 DJ 허한나와 함께하는 슈퍼라디오 금요일 코너 뮤직 언박싱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란의 선샤인, 박기영의 시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들이 하나같이 정말 명곡입니다. 네. 자, 이번 사연은요, 개피님이 보내주셨어요. 언젠가부터 몸보다 마음이 무거운 그런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릴 땐 그냥 울고 싶을 때 울면 그만이었는데 힘들다고 말하기엔 이런 감정을 뭐라고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구원찬의 슬퍼하지 마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덤덤한 목소리를 부르는 가사들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마음도 좀 꽤 가벼워지더라고요. 혹시 이런 기분이 드실 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무 속상하기도 하다. 어른이 된다는 게 이게 뭔가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는 뭐 아프면 아프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면 짜증난다. 뭐 이러면서 되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는데 점점 어른이 돼갈수록 그런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전 그냥 얘기해요. 제 감정을. 왜냐면은 그게 오래 두면은 진짜 더 커지고 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바로 1초 만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뭐 친구나 뭔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그럼 전 바로 나 이거 섭섭해. 지금 이거 섭섭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또 감정이 또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노래들 하나같이 너무 따뜻한데 다들 힘내고 싶을 때 찾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피님의 인생 노래 구원찬의 슬퍼하지마 듣고 오늘 뮤직 언박싱 마무리할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금천까지도 막힙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 터널까지만 밀리고요. 이후로는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하시네요. 항상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시는 어머님이 오늘은 감자탕 해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요리 보조하려고요. 엄청 맛있겠죠? 3723님.
1: 네. 시어머님과 같이 들으시는 3723님. 어머님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미라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요. 미라의 공식 모녀지간 신권사 방권사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 모시고 여동생네랑 20년 만에 고양시 꽃 박람회에 다녀왔어요. 너무 넓어서 반도 못 돌고 사진도 많이 못 찍고 왔네요. 그래도 맛난 거 먹고 꽃 구경하면서 힐링하고 좋았어요.
1: 네. 잘했어요. 네, 그 어머님이 또 특히나 약간 시크한 얼굴이세요.
0: 네.
1: 미소가 좀 없이 씩하고 웃는 게 매력이신데 꽃밭에서 환하게 웃으셨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 건강한 시크함 평생 유지하십시오.
0: 네, 자 이번 미라클은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엄마 저저번 주에 팔순잔치였어요. 엄청 고우시죠? 김정숙 여사님의 건강 기원해 주세요. 2133님.
1: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8순, 7순 잔치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0: 오, 그래요?
1: 예. 예. 만일 건강하신 분들이 네. 환갑에는 내가 뭐 환갑을 가냐 창피하게 안 해 하다가 7순 정도 되면 아, 그래도 뭐 하나 남겨놔야겠다 혹시 불안하다 해서 좀 급하게 쫓기는 행사들이 쫓기는 7순 그다음에 그럭저럭 하는 8순 네. 그런 행사들이 많아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비용을 많이 절감해서 부모님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 드립시다. 자, 우리도 미라클의 모든 부모님 건강 기원하면서 선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문이 언제 닫히 열리는지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열리는지를 모르겠어. 소리가 점점 길어지는 느낌이지. 자, 오늘의 선물은 120시간 달인 흑삼고.
0: 네, 흑삼고가 5세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흑삼고 5세트는요. 사연 번호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께 어버이날 행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흑삼고 할 때는 우리 현진영 씨의 노래를 로고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내봅니다. 현진영 고, 진영 고, 흑삼고, 오 흑삼고.
0: 너무 옛날 거네요.
1: 36년 전. 네.
0: 현진영구 흑삼고로 바로 가시면 되죠. 현진영구 진영구 하시고 또 흑삼고 나오십니까? 현진영구 흑삼고.
1: 현진영 씨 불편할까 봐. 예. 네. 현진영 씨가 또 다른 걸 또 광고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그리고 나보다 형이에요. 예. 한 살이 형이어가지고 네. 예. 제가 또 이래라저래라 함부로 하기 네. 조금 불편한
0: 알겠습니다.
1: 수 있어요.
0: 예. 네.
1: 리라 초등학교 앞에서 촬영하다가 저보다 한 살 많은 걸 알아냈어요.
0: 아 원래는 친구였어요?
1: 전 동갑인 줄 알았어요.
0: 예. 예.
1: 미안하더라고요.
0: 네.
1: 자 사연 보내실 곳은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행운을 모아서 감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텐데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고 어버이날 축하드리고요.
1: 네.
0: 자, 에너지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광고 살짝 듣고 와서 우리 미라클 여러분의 사연 더 함께 만나볼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0: 시간으로 밟아야지 힘이 안 들지.
1: 어떤 사람 빨리 달고 막
0: 줄다리기 한번 잘못하면 허리 나가 허리가 아니라 온 몸이 나갑니다.
1: 예.
0: 영 차 하면서 끌린 것도 똑바로 못 끌고 끌려갈 때 몸이 그래. 완전히 팍 하면서 끌려가면서 몸에 맞아요. 엄청난 충격 한 대 맞은 듯한 충격 뭐 그런 것도 있고
1: 그러니까
0: 어렵죠. 네, 네 그렇습니다.
1: 자 조심해서 타시고 뭐 두물머리 가면 또 우리 핫도그 유명하잖아요. 아 그거 맛있었는데 자 우리 이제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자 투어스의 노래 널 따라가 우리 5452님 1201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우리 5787님께서 아침부터 마늘종을 뽑고 있어요.
0: 네.
1: 부모님이 마늘 농사를 지으셔서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만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하면 또 부모님이 하셔야 하니까 꼭 참고 해봅니다. 콩으로 듣는 미라가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와.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콩으로 듣는다고 하는 걸 보니 예. 예, 서울 경기가 아닌 지역에서 그렇죠. 농사를 짓고 계신 것 같아요.
1: 예.
0: 네, 또 마늘이 예. 해가 좋아야 됩니다. 예. 네, 해가 좋아야 또 잘 자라고.
1: 그러니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마늘종 심은 데 마늘종 나겠죠?
0: 그 오늘 예. 중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KBS에 많은 예. 좋은 모습들을 보려고 왔어요.
1: 예, 지금 와 있어요. 예, 중학생들이.
0: 한 수명 정도 와 있어서 예. 너무 반갑고 한데 네. 그 애들 앞에서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마늘 쪽 심은 데 마늘 쪽 나고 싶니?
1: 아유, 참. 맞는 말 하는 거잖아요.
0: 예. 예. 우리 학생들이 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1: 네.
0: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어버이 밑에서 잘 커서 또 네. 어버이가 되는 그런 이 세상에
1: 예.
0: 훌륭한 순환고리 여러분들이 잘 이어가 주십시오.
1: 어버이 심은 데 또 어버이가 나는군요.
0: 그 어버이날에는 또 예. 어버이 순대라도 좀 잘 사다 드리도록 해요. 우리 학생들.
1: 아바이잖아요.
0: 예. 예. 자. 학생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1: 네. 예. 학생들이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0: 저도 정신.
1: 형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 차리시고요.
0: 네네네.
1: 자, 우리 또 3475님은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인데요. 초등학생 딸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너무 힘드네요.
0: 예.
1: 야,

0: 김지원 말 좀 그만하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원아 부모님 지원 좀 해드려라. 어? 힘드시게
1: 말 그만하기로 약속해. 예. 자 지원아
0: 지원아
1: 약속해. 그 해줘
0: 약속해 지원아.
1: 네 우리 저 예. 중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0: 너무, 창피한.
1: 너무 오래전에 유행어를 해서 예.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허경환 씨가 한번 몇 개 해주세요.
0: 허경환 씨 것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 자, 아이들 표정 보십시오. 반응이 예. 너무 안 좋습니다.
0: 아 이거 아이들이 네. 안 웃는 거 보니까 정말 불안해. 아, 자, 노래 들겠습니다.
1: 허경환 씨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우리 예. 노래 들을게요. 노래 듣고 있는데
1: 노래도 너무 옛날 것 드네요.
0: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예, 이 노래를 그래요. 들어볼게요.

0: 우리 중학생 친구 중에서도 미스터 라디오를 재밌게 듣고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예. 분명히 혼자서 듣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1: 어머니가 듣겠죠.
0: 어머니가 같이 함께 들었겠죠.
1: 네.
0: 우리 이수민님, 우리 고1 딸 중2 아들 같이 키우시잖아요. 아들과 딸과 같이 함께 이렇게 사소한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애들 앞에서 예. 좀 멋지게 얘기하시려고 예. 하니까 뭐. 말이 좀 잘 안 되죠.
0: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예.
1: 자, 저희는 2부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1부 마무리하고 네. 굿노킹 레전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1: 얘들아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니? 니들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멘트가 잘 안 된다.
0: 불편하네.
1: 그래.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세계 미술

0: 역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분노가 콸콸콸.
1: 분노킹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소개 선물 받는 퀴즈.
0: 분노 이야기 속에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퀴즈를 잘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선물 갑니다. 퀴즈 고고. 여러분, 오늘 분노 이야기는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혼수면 혼수, 가전이면 가전, 청첩장 문구에서부터 상견례 의상까지 시시콜콜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급기야 이것까지 골라달라 귀찮게 하는데요. 대체 뭘 그렇게 골라달라고 달달 볶아대는 걸까요?
1: 자, 무엇입니까? 1번 결혼식장, 2번 웨딩드레스, 3번 결혼식 답례품, 4번 피로연 한복.
0: 정답 보내실 곳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날의 분노 속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야 이거 사, 적당히 좀 하자, 나 피곤하다.
2: 앞부분은 늘 비슷해요.
1: 남창이가 설명합니다.

0: 아 쓰. 아 정말 쓰드매. 왜 이렇게 결정할 게 많고 왜 이렇게 고민할 게 많은 걸까. 아우 힘들어 진짜. 고민 고민 안 되겠다. 이것도 남순이밖에 없네. 남순이한테 물어봐야겠다. 남순아 하나 있잖아. 하나 뭐 물어봐도 될까?
1: 저렇게 하루에도 다섯 번씩 톡이 옵니다. 혼수 가전 고르는 것부터 상견례 때 입을 옷을 골라달라, 메이크업은 어떻게 할지 톤을 봐달라, 청첩장에 들어갈 내용은 어떻게 할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왜 그런 걸 저한테 자꾸 묻는 거죠. 하, 이번엔 또 뭔가요?
0: 남순아 지금 내가 보낸 사진들 받았어? 일단 열어봐. 좀 급해가지고 이게 빠져가지고 그냥 몇 개 보낼 테니까 좀 봐봐봐.
1: 톡으로 웨딩드레스 사진 10장이 드르륵 오네요. 다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0: 남순아 내가 지금 웨딩드레스 입은 거를 10장을 보냈어. 지금 샵인데 빨리 골라야 돼. 눈치가 보여. 그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만 골라봐. 두 개도 안 돼. 하나 두 개 고르면 나 또 너무 힘들단 말이야. 하나만 골라줘 봐봐.
1: 아니 지 마음에 드는 거를 지 신랑이랑 같이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걸까요? 솔직히 제가 뭐 드레스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0: 이 정도면 뭐 느낌이 좀 오지? 남순 잘 봐봐. 어떤 게 나한테 제일 잘 어울려? 아니 저기 카톡 소리 준비됐지? 그러면 나 몇 개만 더 보낼게. 요거까지만 해서 참고로 한번 봐봐. 빨리 보내줘야 돼. 샵이야.
2: 카톡.
1: 야 여기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는 거야? 아니 내가 뭐 봐서 아나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흰색 드레스 다섯 개 파란색 보라색 핑크색 뭐 아, 어떻게 해 내가 이걸 골라.
0: 무슨 소리야 좀 정성껏 봐. 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슷하다니. 디자인하고 색깔이 완전 달라.

0: 우리 아마 저 뭐야 줄에도 있을 예정이거든. 아 신랑 신부 입장하고 뒷모습 집중되고 하면 사진은 온통 뒷모습을 찍었던데 뒷모습이 별로면 좀 그렇지 않나?
1: 아 그래 뒷모습이 중요한 거구나. 그럼 2번 이건 뒷모습이 풍성하니 이쁘네.
0: 네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2번 뽑을 줄 알았어. 근데 뒷모습 이것 때문에 승모근이 또 너무 보이거든. 사진 찍으면 뭐 이거 승모근밖에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아 어렵다. 나도 힘들어. 일단 5장으로 추렸으니까 드레스 소재를 네가 좀 꼼꼼히 봐. 색깔 보고. 나는 봄 쿨톤이니까 어떤 색이 좋을지 뒷모습 앞모습 치맛단 어깨 승모근 팔뚝 골반 라인 그 다음에 머메이드 라인까지 네가 체크해가지고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딱 하나만 골라. 힘드니까. 여보세요? 듣고 있어? 여보세요?
1: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그래, 걱정하지 그래. 마.
0: 남순아. 야, 나 좀 서운하다. 너 이렇게 대강 하나 골라주고 그러지 마.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네 결혼식이고 네가 있는 데 생각하라고 신중하게 골라달란 말이야. 다음에 네가 이걸 또 비슷하게 입으면 되잖아. 똑같은 건 입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비슷하게 입으면 되잖아. 아우, 너 진짜 우정에 비해서 너 좀 그렇다.
1: 아니 나 지금 엄청 진지하게 골랐어. 그리고 지금 내놓은 드레스 다 이뻐. 그냥 대충 골라.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 드레스 하나도 기억도 안 나. 나는 뷔페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
0: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너 처먹으려고 결혼식 가니? 축하해 주려고 안 가고? 일생일 때 한 번의 결혼식인데? 아 정말 하나 빨리 골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드레스 고른 다음에 신행 또 줄여서 못 알아듣나? 신혼여행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골라야 돼. 유럽이 좋을지 뉴욕이 좋을지. 아무래도 유럽적이 낭만적이겠지. 아, 프랑스 요즘 많이 가던데 너무 흔하지 않나? 이태리 쪽 가볼까? 실리아 쪽 가는 게 낫나? 아니면 영국 가? 영국은 좀 복잡하잖아. 스페인? 아, 스페인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너무 여행지로 가면 그렇지. 그냥 휴양지로 가? 몰디브? 하와이? 칸쿤 갈까? 근데 칸쿤은 멕시코 옆인데 그냥 시장통 냄새랑 그 느낌이 난다 그러더라고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각자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럼 몰디브로 하나? 한국 사람 안 가는데 없어? 나 한국 사람 많은 거 너무 싫어하잖아. 남순아 어디가 좋을 것 같아? 빨리 얘기해 급하니까.
1: 야 내가 결혼해? 어? 네가 결혼하는 거잖아. 어? 네가 결혼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진짜.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해야 하는 결혼이잖아. 어? 근데 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냐고. 그리고 너 답정 너 어차피 다 정답 정해져 있잖아. 답을 다 정해놓고 왜 자꾸 물어보는데. 아주 피곤해 죽겠어 정말. 어? 너 결혼 두 번만 했다간 나 피말라 죽겠어. 어? 피말라 죽겠다고. 좀 적당히 좀 해. 그렇게 이것저것 다 싫으면 네가 만들어 입던가 진짜. 아 이걸 그냥 확 그냥 진짜. 야 빨리 결혼해라 정말. 너무 피곤하다 너 때문에. 그냥 가 제발. 제발 결혼해.

0: 커피랑 베이글 먹고 갈래요? 소중한 미라클 최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24세 결혼을 해서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는 이제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겪어보니 아 아직이구나 싶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일이라고 하니까 조금 속상해도 아이들을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지켜보고는 있어요. 막 성인이 된 젊은 아들, 딸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어도 엄마가 왜

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4: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윤종 삼창의 미스터 라디오. 자, 이제 2부가 끝나가고요. 남창희 씨가 3부의 첫 곡에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십시오.
2: 네.
1: 자, 남창희 씨, 스타트.
2: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1: 전함지 사운드.
3: 걱정 없고 싶습니다.
1: 불가능.

0: 네, 윤종수 함께 미스터 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1: 네, 3부 첫 곡은 바로 데이식스의 해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첫 곡 제목에 정답과 오답 맞춰주신 분들 바나나 우유와 초콜릿 받으실 분 명단은요 미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0: 그렇습니다. 문화 선물.
1: 문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0: 둥스다우 둥스다우.
1: 마이클 잭슨의 일생을 다룬 영화 마이클을 관람권을 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의 실제 친조카인 좌파 잭슨이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무대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주세요.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저희는요 광고 살짝 듣고 지조씨와 함께 대결 놈놈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0: 시즌 한 3 정도에서는 뉴지조로 활약을 예. 했다면 이제 지조스라고 예. 또 윤정수님이 이렇게 또 네. 저에게 좋은 칭호를 하나 주셨네요. 항상 새로운 시즌마다 저에게 칭호를 선사해 주세요.
1: 예. 저기 지조 씨, 네. 아버님 어머님 잘 계시죠? 아.

0: 그러길 바랍니다. 바로 엇나갑니다.
1: 자, 그래서 네. 오늘 퀴즈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1번 스피드 퀴즈 종목을 눈 감고 무작위로 뽑습니다.
1: 네.
2: 오늘 퀴즈의 주제는 가정의 달과
0: 카테고리가 있네.
2: 네. 아, 카테고리야. 창시자시잖아요.
0: 고맙습니다. 예.
2: 자, 오늘의 퀴즈 주제 가정의 달과 관련 있고
0: 뭐야?
2: 역사, 상식, 호칭 세 가지 오. 종목을 랜덤으로 뽑는 겁니다.
0: 아, 호칭은 진짜 어려워.
2: 네.
0: 그리고 뭐 이렇게 5천 당수 뭐 그런 것도 어렵죠. 큰일 났다야.
2: 어려워요.
0: 이야, 이거 걸리면 끝장이다.
2: 네. 네네. 이어지는 2번 종목을 뽑은 사람이 정답을 맞히는 겁니다. 문제는 지목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1: 네. 아.
2: 그리고 3번 오늘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1: 오.
2: 대신에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고요. 한 번 잘 고려하셔서 네. 5초 안에 정답을 맞히세요.
0: 아니 뭐야, 그럼 제한이 있잖아. 있는 거네. 5초도 좁아.
1: 예. 어쨌든 아우. 그렇고요.
2: 시간 제한은 없고 시간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0: 네. 그게
2: 자, 자, 4번입니다. 네 문제 맞히면 성공이고요. 문제를 가장 많이 맞히면 승점 1점까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겠네. 지난번에 우리 지조 씨가 비수를 써가지고 비겁하게
0: 비수.
1: 시간 제한이 있는데 문제를 천천히 내버리는 그런 얄팍한 수법을 썼기 때문에

0: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게 예. 말하지 마시고
1: 그래놓고 얘기하니까 그게 엑스한 거죠.
0: 잘못 얘기하면 틀리는 거거든요.
1: 예. 예. 잘하셨습니다.
0: 작가님이 하도 안쓰러워서 예. 하나. 예. 자, 조선시대 문종의 아들이자 네. 세종의 손자는 누구일까요?
1: 잠깐만요. 문종의 아들이 있어요. 오. 그리고 세종의 손자예요? 아. 그럼 단종이겠지? 요즘에 핫한 영화니까 단종입니다.
0: 와.
1: 그렇죠. 자, 지조가 흐름을 잡아갑니다.
0: 맞출 거야. 대단하다.
1: 두 문제 남은 거 다 맞추면 필터샤워기 드릴
0: 맞습니다.
1: 수 있어요.
0: 예. 자, 조선시대 숙종의

0: 아, 너무 난도가 어려웠어.
1: 네, 높아요.
0: 어려워요. 대단했어. 잘했어. 잘했어.
2: 아, 네. 인정, 인정.
1: 잘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우리 미라클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
2: 네.
1: 아, 네 문제 맞췄고요.
2: 자, 필터 샤워기 10개 가고요. 자, 여기서 미라클에게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조씨, 문제 내주시죠.
1: 홍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 제26대 왕은 누구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자,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에너지바 보내드립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나윤권의 노래 기대 함께 듣고 4부에서 계속해서 대결 이어가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

0: 씨가 고른 종목은 바로 상식이죠. 네? 선물은 구두 교환권 10장이 걸려 있습니다.
1: 네 개만 맞춰도 아.
0: 자, 문제를 누가 낼까요?
1: 그래도 창희 씨가 내세요.
0: 아, 네. 아 저는 왜냐면
1: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늦게 해도 나는 네. 뭐 천천히 해서 맞추면 어, 되니까.
2: 어. 정답만 맞춘 시간만 5초예요.
1: 문제를 늦게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더라.
0: 예,
1: 지금
0: 상관없어요. 네. 그냥 문제는 정확하게만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러면 그래요. 제가 내겠습니다. 시간 제한 없습니다. 정답을 외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5초 안에 정답을 말해야 되고요.
1: 네네.
0: 자 그러면 우리 윤정수 씨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떨지 마시고요.
1: 솔직히 조금 불안합니다.
0: 생각보다 근데 쉽습니다.
1: 어, 그럼 다행이야. 어,
0: 문제를 봤는데.
1: 야, 너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0: 왜요?
1: 그러고 안 되면 더 이상하잖아.
2: 근데 저도 문제를 와, 봤는데요. 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아, 내 그래? 문제 못 맞추면
1: 아, 그 정도야?
2: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1: 아, 니들 정도입니다. 왜 나한테 이래?
0: 형, 아, 이 정도면 하차해야 돼요.
2: 아니 무슨
1: 와우 진짜 니들 와우 예. 알았어.
0: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갑니다. 자,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인물은 방정환 선생님이죠. 자, 그렇다면 방정환 선생의 호는 무엇일까요?
1: 슛!

0: 어버이날에 빨간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풍습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처음엔 빨간색이 아니라 이 색깔의 카네이션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색일까요? 주관식입니다.
1: 빨간색이 아니라 처음 미국에서 외국에서 했던 색깔은 노란색. 초록색.
0: 자, 5월 20
1: 감정색.
0: 5월 21일은
1: 흰색. 100%
0: 그만하세요. 자, 5월 21일은 둘이
1: 잠깐만 하나, 지금 맨날 몇 개나 맞아?
0: 하나 이거 맞아야 돼요.
2: 지금까지 세 문제 정답 맞추셨습니다.
1: 아, 미치겠다. 구도. 아.
0: 자. 예.
1: 전체 전체
0: 이걸 맞춰야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1: 맞아. 예.
0: 5월 21일은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1: OX?
0: 아닙니다. 주관식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가정의 달이죠.
1: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자, 둘이 하나가 된다.
0: 네.
1: 어, 올인원.
2: 올인원이라. 아이고, 이게 너무 좀 부끄럽네요.
0: 가정의 달에 올인원이 나온다.
2: 올인원은 아니 무슨 아니 샴푸도 아니고 올인원 뭐 남성용 무슨 화장품도 아니고 올인원.
0: 정말 창피한데요.
2: 아니 너무
0: 자,
2: 부끄러워.
0: 지금 틀린 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저 같이 말이 어떻게
0: 형 둘이 하나가 된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부의 날이었어요. 부부의 날.
2: 정말.
0: 자 그리고 아까 세종대왕 뿅뿅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리는 날이 네. 바로
1: 출생일?
0: 아니요 세종대왕 나신 날.
2: 나신 날.
1: 야 장난.
0: 세종대왕이면 한글을 써야죠. 탄신일은 또 한자에서 유래된 거니까.
1: 와. 예.
0: 그리고
1: 이게 또 무슨 솔직히 상식이냐.
0: 어버이날에는 처음에는 원래 어머니날 어머니날로 불렸었어요.
1: 나는 네. 옛날에는 사실 가부장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어. 아, 그러면 아버지날로 뭐
1: 아니 뭐
0: 오히려 반대로
1: 부모의 날이나 네. 그런 식으로 가지 아. 엄마를 그러니까 여성을 이렇게 좀 어, 네. 중요시하지는 않았을 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병등해지고
0: 네. 네. 예.
2: 아무튼 틀리셨고요.
0: 틀리셨고요. 막 이 혀가 너무 기시고요. 자. 빨간 카네이션은 원래는 미국의
1: 그건 진짜 짜증이나 그게 무슨 상식이야.
0: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나누어 준 것이에요.
1: 아 맞네 그러면
0: 뭐가 맞아요? 노란색 맞잖아요. 그거...
1: 아 흰색은 근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랑 너무 의미가 달라요. 그 돌아가셨을 때 흰꽃 놓잖아요.
0: 여기도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했기 때문에
1: 아,
0: 아마
1: 추모해서
0: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1: 아 그럼 맞네.
0: 네 자. 이렇게 우리 윤정수 씨는 세 문제로
2: 아, 아쉽게도
0: 선물도 못 드리고 본인 점수도 못 받게 되는
2: 충격의
0: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2: 충격의
0: 됐습니다.
2: 올인원 사태가
0: 예 올인원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2: 이야
0: 자 정치자 퀴즈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미라클에게 지조 씨가 하나 또 문제 내주시죠.
2: 그렇습니다. 성년의 날에는 세 가지 선물을 주고받죠. 향수, 키스, 그리고 이 꽃을 선물합니다.
1: 그런 걸 줘야지.
2: 예.
1: 네. 아 진짜 예. 참.
2: 열정 가득한 20살을 축하하며 아유. 선물하는 이 꽃. 이 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0: 자.
2: 문자는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정답.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 꽃이죠?
0: 네.
2: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흔하게.
2: 예.
1: 아 이건 이런 걸 상식으로 줘야지.
2: 자, 가지도 친 꽃
0: 노래 한 곡 듣고 아, 오겠습니다. 참.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 신은주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0: 예, 5월에 너무 주는데, 잘 맞는 예, 선물이에요.
1: 하나. 이렇게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예. 세. 구두 교환권을 날리다니요. 야, 이거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2: 네. 아, 이거 무조건이야. 선물은 무조건 줘.
1: 오, 다행입니다.
2: 진짜로 쉽다니까.
1: 네. 네.
2: 이거 못하면 남창희는 그냥 가족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지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나는 상식이 없이 무식하게 살았다. 진짜. 넌 가족도 없이 살았다.
0: 어, 다행이다.
2: 진짜 그래. 문자의 다행이에요. 퀄리티가 그래.
0: 저는 그래도 정말이야. 저는 그래도 역사는 있는 놈이에요.
2: 너는 그래도. 역사가 있는 놈이지.
0: 네, 놈놈놈 중에서 아, 역사는 있는 놈.
2: 있는 사람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꼭 한번 가족도
2: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1: 네. 네. 네. 문제 주세요.
0: 남편의 남동생을 예. 결혼 전에 부르는 호칭은 도련님입니다.
2: 그렇죠.
1: 네. 네.
0: 그렇다면 결혼 후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1: 아주버님.
2: 아,
0: 예. 2번.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부르는 호칭은 당숙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O. 아, 찍었다.
0: 어, 이거
2: 찍었어, 찍었어.
0: 좋아요, 좋아요. 자, 아내의 여동생.
1: 아내의 여동생.
0: 아내의 여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예. 주관식입니다.
1: 아내의 여동생.

0: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 예. 올케.
1: 올케. 이거는 아니 그거는 여자들
0: 여자가족끼리죠.
1: 그렇죠. 여자가족끼리잖아. 그걸 정확히 알려주셨어야지. 나는 또
0: 근데 사실은 재수 씨도 좀 맞는 것 같긴 해.
1: 맞아. 재수 씨라고. 아니 왜냐면 남자 형제끼리는 동네 남동생의 저기 아내는 재수 맞아요. 씨가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남창희 씨가 피도 눈물도 없는 예. 가족을 무시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국어 사전에는 올케로 돼 있대요.
1: 예. 그건 여동생 여동 예. 여자가 예. 남자 동생의 그 아내를 부를 때 올케지. 그렇죠. 네. 아, 맞네.
0: 올케로 부르세요. 뭐 올케.
2: 오케로
0: 올케로 부르기 싫어.
1: 다 그러면 오케스트라지 뭐 그러면. 네, 예.
0: 그렇죠.
1: 예.
0: 어다

0: 그래. 네.
1: 알았어. 0.5점 해드릴게요.
0: 못 맞출 수도 있는데.
1: 0.5점입니다.
0: 좋아.
2: 이것까지 또 맞춰드려야 돼요.
1: 맞춰드릴게요.
0: 좋습니다. 자, 아, 받아온 게 없잖아.
1: 문제 드립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0: 누군데?
1: 이 문제거든요.
0: 문제가 아니죠.
1: 예, 이 문제인데. 아, 예. 이 문제 갈 거야, 안 갈 거야?
0: 아, 나 그냥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군데?
2: 어, 이것도 주제네요.
0: 좋아요. 예.
1: 자, 요걸 듣고.
0: 상식입니까? 상식에 관련한.
1: 네, 상식입니다.
0: 좋아요.
1: 갈 겁니까?
0: 가요.
1: 갑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과연.
0: 말을, 와, 내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1: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0: 나는?
1: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2: 왔다. 왔어요.
0: 누군지는 아는데 그분 이름 실명을 대요? 아니죠? 별명? 한석봉 어머니.
1: 예.
0: 아! 정답! 아! 나 지금 한석봉 어머니 이름을 대라는 줄 알았어.
2: 와, 뭐, 근데 이게 뭐 어려웠어요.
0: 최명실 씨 뭐 이런 거 있잖아.
2: 예.
0: 예. 그리고 이명자 씨 그런 걸 대라는 줄 알고 나 지금 너무 놀랐어.
2: 자칫 잘못하면 한석봉이라고 할 뻔했어요.
0: 예, 한석봉 어머니.
1: 한석봉 어머니.
0: 예. 아니 이걸 문제로.
1: 그러니까 윤정수 씨를 되게 무시한 것 같아요.
0: 나 정말 규득교환권 10개를
2: 10장.
0: 미라클 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다행이네요. 점수도 지키고 선물도 드렸어요. 와.
0: 근데 아, 점수도 갖고 오는 것도 없지.
2: 왜 이렇게 청취자분들이랑 통화할 때보다 우리끼리 퀴즈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힘드네요.
0: 많이 싸워서 그래요.
2: 네.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선물을 다 드릴 수 있어서
0: 좋아요,
2: 다행이네요.
0: 좋아요.
1: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요. 방송 끝나고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지조씨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께 미처 못 드렸다면 전화 한 통씩 연락 한 통씩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갑자기. 예. 찍어와요 오늘.
0: 아, 사진 찍어올게요. 밥 먹고 사진 찍어줘.
2: 알겠습니다.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체 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자, 오늘도 박은진님, 백진호님, 김기정님, 4096님, 2411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5: 네,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김진호의 가족사진입니다.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4: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23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동호대교 부근 사고의 여파로 더 많이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여의하류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그 사이 동호대교 3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빠짐없이 암 구호를 외쳐주시면 추첨을 통해 월말에 5월 말에 한 분 뽑아서 150만 원 상당의 뷰티 디바이스 선물 드립니다. 암 구호는 금메달, 금이와 매일 달리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금메달, 금이와 매일 달리기 하니까 또 이렇게 푸셨더라고요. 금메달, 금이와 매일 달달하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암구호 금메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센스있게 조합해본 선물 세트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모두 드릴 겁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워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0: 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6: 봅니다!

0: 봄에도 라디오는 쿨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구축함을 공격했고 미군은 이란 군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락처도 약속도 없이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서만 만나던 우리는 치료가 끝나면 이 한마디를 서로에게 꼭 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아 나는 불안함에 휩싸였다. 내가 아는 거라고는 고작 이름 하나. 그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때 처음 실감났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마지막 치료를 받던 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끝내 찾아볼 수 없었다.

윤상, 너에게 그분 치료가 잘 되어서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장은숙 씨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치료가 필요 없는 건 두 가지 경우인데 말씀하신 그대로 잘 되어서 더 이상 완치 뭐 내지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6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이런 거여야 될 텐데 그죠? 8364 남자분이 치료 다 받고 백마 탄 왕자님이 되어 나타났으면 아 백마 안 타셔도 되니까 말 주차도 안 되고 하여간 꼭 진짜 건강하게 나타나셨으면 그죠? 정오영 씨 같이 아픔을 나누는 사이 서로 의지하게 되었네요. 꼭 한 번은 다시 만나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경원 씨 지금 중3 딸이랑 듣고 있는데 다음 이야기 빨리 알려달래요. 아 제가 진짜 중3 따님 얘기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씨여서 이태균 씨 변하죠. 더군다나 병원이란 공간에서 만나는 옆 사람 찰나 같은 인연. 이렇게 말줄임표 쓰셨고요. 장유희 씨 서로에게 더 끌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연 듣다가 어떻게 제발 부디

했는데요. 아, 참 제가 DJ로서는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연예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등장했던 이름은 모두 가명이었습니다. 후기를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2부가 이어진다고. 와, 이렇게 주말 끼고 1, 2부 나누는 건 정말 거의 드문 일인데, 우리 작가님, 와, 이번에 정말 강수를 두셨네요. 아, 우리 같이 궁금한 채로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중3 따님한테 진짜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들어달라. 여기까지.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열어놓겠습니다. 주말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적어주십시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찾아오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을 또 드립니다. 윤하 기다리다.

윤하 기다리다. 사랑하기 좋은 날.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탈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본인은 전철 타고 집에 가는 남자 동료가 있어요. 왜 자꾸 같이 기다려준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진짜 몰라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누가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시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까? 가장 소중한 퇴근 후 이제 편안하게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정말 황금 같은 1분 1초 그 아까운 시간을 진짜 몰라서 보내신 거 아니죠? 익명 요청하신 분. 아유 진짜 잘은 모르겠지만 부담을 안 주는 분인 건 마음에 드네요. 그분. 독신 여성 세트 선물 보내겠습니다. 7052 미용실에서 파마하고 있어요. 미용사님이 지루할까봐 TV 보라며 의자를 돌려주셨는데 폭삭 소가수다의 슬픈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울 것 같아 눈을 감았는데요. 귀는 막을 수 없었어요. 최대한 참고 참다 훌쩍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용사분이 보시더니 와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45살 아저씨 머리 복구라고 갔다가 감성만 복구 왔어요. 45살 남성. 하긴 뭐 폭삭 소가수다는 남성 여성이 없죠. 뭐 청년 중년 장년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폭삭 소가수다니까. 중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씨.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종점까지 와버렸어요. 날도 따뜻했는데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1: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퇴근길 도로 상황이 많이 힘겹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천호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그 사이 반포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더 가서 올림픽대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휴게소부터 송내까지 한 번에 16km 정체고요. 그 사이 안현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와 팔탄분기점에서 팔곡까지 정체가 깁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린 참 이상하죠. 마음은 이만한데 표현은 겨우 이만큼. 뭐 이런 기념일이어도 말 못하고 슬쩍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럴 때 좀 덜 민망한 방법, 말 대신 노래로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니, 이게 은근히 효과 좋다니까요. 쑥스러우면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0: 이곳에서
1: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4부. 오늘 제가 우리 집 변기를 뚫었어요. 제 자신이 스스로 뿌듯해요. 제가 맥가이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제 인생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미경 씨가 야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가죠? 아니 그 일까지 해내셨으면 정말 인생에 못할 일이 없어. 뭐든지 다 시원하게 그냥 뻥뻥 뚫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고미경 씨 멋집니다. 랜덤 세트 선물로 보내드려요. 야, 이 맥가이버 진짜 얼마 만에 들어봅니까? 이주아 씨, 마지막 근무하고 집에 가는 마지막 퇴근길입니다. 막상 퇴사하니까 시원섭섭하네요. 그 사이 정들었던 제 책상도 이젠 볼 일이 없고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던 길도 앞으로는 걸을 일 없다고 생각하니 괜히 슬프기도 해요. 저에게 새로운 꽃길이 펼쳐지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 그렇군요. 5월 8일 금요일 2026년에 이주아 씨가 마지막 근무하고 마지막 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말은 기가 막히죠. 시원섭섭 이런 단어 이런 조합을 어떻게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그러셨던 거예요. 뭔가 시원하지 시원한데 시원하기만 한 건 아니고 섭섭도 한 거죠. 야, 이 정말 정확한 표현. 이주아 씨 마음이 지금 딱 시원섭섭 그 자체일 것 같아요. 그죠? 섭섭은 당연한데 앞으로는 시원 쪽만 생각하자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꽃길이 펼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주아 씨가 그동안 살면서 꽃씨를 많이 뿌리셨을 거거든요. 내가 만난 사람들, 그 인간관계,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 그런 것들이 다 꽃씨가 되어줄 거예요. 랜덤 세트 이주아 씨에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얼 우울한 편지.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배우 염정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나얼 우울한 편지에 이어서 며칠 전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9888 꿈 많은 20대에 처음 만나서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온 친구 5년 만에 만나도 어색함 없이 속 얘기를

0: 여기보다 어딘가의 하림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하이엠 솔루텍 제공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

0: 1544-8777.
1: 퇴근하고 계신가요? 도착할 때까지 저와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후반인 만큼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여전히 도로는 꽉 막혀 있고요.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정체고 1시간 15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향은 신월기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구리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도리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과 수원에서 밀리고요. 죽전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정체입니다. KBS 크래프

0: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얘기 나누며 어항을 꾸미니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옥상 달빛 신지혜의 칵테일 사랑 신청해요 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행동력이 바로? 근데 어항 관리가 생각보다 좀 귀찮다고 듣기는 했는데 두 분께서 부디 싸우지 않고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2369님 부부 사이를 응원하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2369님의 신청곡 옥상 달빛 신재의 칵테일 사랑.

당일치기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시아버님께서 몇 달 전까지 너무 아프셨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하셔서 이렇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네요. 매일이 기적 같습니다. 정디, 우리 아버님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 진짜 기적은 있나봐요. 0430님, 지금처럼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아버님 너무 축하드려요.

4885님. 쩡디, 지금 셋째 동생이 서울에서 춘천으로 놀러왔어요. 같이 술 한잔하고 있습니다. 2차로 빵 먹으러 가고 싶어요. 동생과 나눠 먹을 쩡디표 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브의 애티튜드 듣고 왔습니다. 총총이님,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왔어요. 파격적이게 탈색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 가면 친구들이 놀랄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 시절 중 탈색 한번 해보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4학년에 해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이렇게 한 번씩 변화 주는 거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데뷔하고 탈색 머리를 진짜 꽤 오랜 기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저는 되게 그냥 안정적인 제 모습이 좋았고 굳이 도전하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득 이러다가 나의 탈색 머리를 못 보고 지나가는 건 아닐까? 이번 생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쁠 때 남겨보자 라는 의미로 그때 했었는데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지금도 막 가끔 그때의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총총이님께서는 어떻게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 보다 보면 엄청 매력적이고 예쁠 겁니다. 8903님, 오랜만에 마당에 있는 이모네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우리 이모가 재작년에 시골로 이사 오시면서 집을 지었는데 앞마당을 엄청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테이블도 있고 작은 연못도 있고 여기서 밤하늘 올려다보면서 라디오 들으면 낭만 미쳤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부럽다. 저도 옛날에는 주택을 살았다 보니까 그 주택에 대한 뭐랄까 추억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도 느끼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게 땡겨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그렇게 그런 숙소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펜션 같은 느낌의 숙소를 가고 싶고 오히려 호텔보다. 8904님 낭만 있는 밤 보내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쉿 내 얘기를 들어봐 사연에 이어서 유승우의 마이 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재호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아드님이 진짜 너무 착하네요. 진짜 너무 착하다. 제가 지금 보기로는 고등학생 같거든요. 고등학생이라서 알바를 이제 막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첫 알바로 식사를 사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지 않나 싶은데 처음에 이런 친구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선물 하나 사드리고 자기가 사고 싶어하던 전자기기나 아니면 브랜드 가방 같은 거 그런 거 사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데 와, 씨 아드님이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친구네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친구가 나중에 또 직장을 다니면 좋은 뷔페나 좋은 식당 또 모시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고급 중식당을 간 적은 없고 엄마랑 고급 뷔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언니랑 그때도 엄마가 너무 비싸다고 고급 뷔페는 그 디너로 가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굳이 왜 디너로 가냐 막 이런데 디너가 더 맛있다 킹크랩 나온다 훨씬 맛있다 아, 막 이렇게 비싼 데를 이렇게 뭐 어떡하겠냐 이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엄마가 킹크랩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주말에 엄마도 보러 가야 되고 우리 조카도 보러 가야 되고 그리고 나도 놀아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도 빼곡하게 행복하게 지낼 것 같아요. 8223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5월 지나가고 있어요. 이정민님,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문제는 그 호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취미를 오래 가지신 분들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저도 하나의 취미 생활을 오래 하고 싶은데 끈기가 필요한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무래도 하나를 오래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저도 살짝 담궜다가 뺐다가 다시 담궜다가 이런 편이기는 한데 정민님 이렇게 그냥 쉬었다가 또 다시 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저처럼 제가 필라테스도 오래 하다가 요즘에 좀 쉬고 있는데 또 다시 해볼까 싶어요. 요즘에 한 1년 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취미생활이 연차로 따지면 되게 긴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민님 취미 하나를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열정 있게 또 불태웠다가 잠시 좀 집에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노래 듣고 올게요. 제니의 You and Me.

1000님, 엄마 아빠가 고모랑 여행 가서 혼자 집에 남았어요. 앞으로 저는 3일간 자유의 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겠다. 친구들 불러서 놀아요. 파티해야지, 파티. 맛있는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4002님, 대학원 야간 수업을 들으러 회사 끝나고 부랴부랴 학교까지 갔는데요. 헐, 오늘 휴강이었어요. 등에 땀나도록 뛰어왔는데 허무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좀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휴강, 야호! 내돈내산 100% 자유로운 대학원이지만 휴강이 되니까 학생 때처럼 기쁘네요. 완전 좋죠. 갑자기 취소됐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너무 피곤할 날 아니면 집중이 뭔가 안 되는 날 이런 날들 있잖아요.

내 몸에 딱 맞는 푹신한 소파, 음향 좋은 스피커, 그리고 LP와 턴테이블까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다 갖췄습니다. 음악방, 여기서 이제 오롯이 음악만 즐겨볼까요? 근데 뭐 들으세요?

금요일 밤에 문이 열린 음악방. 음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이 하나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오늘은 5732님의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말마다 식구들과 동네 도서관에 가고 있어요. 처음에 시큰둥했던 아이들과 남편이 요즘은 도서관에서 읽을 책을 직접 고르고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독서라는 걸 합니다. 도서관 옆에 작은 빵집도 있는데요. 그곳도 방앗간처럼 들러 갓 구운 빵을 책과 함께 들고 와요. 책 냄새와 빵 냄새가 주는 소소한 행복 너무 좋습니다. 내일은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면서 신청해봐요. 스탠딩 에그의 리를스타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이게 습관이 중요해요. 앞에 책밖에 없는데, 그쵸?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고 이게 눈에 보이면 뭐라도 읽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습관 너무 멋집니다. 제가 과연 도서관을 가는 날이 오래 있을까?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4: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3: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네, 불러주시면
4: 아니요
3: 아 쉬시라니까요
4: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3: 아 그래요?
4: 파이팅입니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음악방에 계속 들어가 봅니다.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알려주세요. 가요, 팝, 재즈, 최신곡, 그리고 추억의 노래 모두 좋아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려요. 혼자 야근님, 큰 프로젝트에 제가 리더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늘 야근 중이네요. 금요일은 다들 퇴근하고 싶어해서 팀원들은 얼른 집에 보내고 저 혼자 일을 마무리하는데요. 혼자 쓰는 사무실 나쁘지 않습니다. 조용해서 집중도 잘 되고 제가 원하는 라디오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아마 5월 내내 금요일은 제가 혼자 이럴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쉬워 음악방에 이 노래 신청해봐요.

들어볼까요? 웨이브터스의 Sunny Days. 이 노래 들으면 한강 잔디밭에 있는 기분이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 리더

설린 볼륨 가족들의 음악방. 이번에는 김동균님의 방에 들어가 볼게요. 회장님, 저 아까 0728 번호로 문자도 보냈어요. 사연 제발 읽어주세요. 지금 엄마랑 단둘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이틀째예요. 엄마랑 라온이라는 강아지랑 진도, 고흥, 통영, 거제, 부산, 남도 여행을 할 건데요. 화이팅! 응원해주시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호피폴라의 레츠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왜요? 동규님 바로 옆에 있으시면서 동규님이 직접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오늘 5월 8일이에요. 오늘 같은 날 엄마 사랑해요. 이 정도도 좋으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아니어도 사랑해요 라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많이 찍고 오세요. 7360님 딸들 바보 아빠입니다. 사실 저는 주말만 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운전기사 혹은 가이드가 되곤 해요. 우리 아린이, 예린이와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힐링이거든요. 뒷좌석에서 재잘거리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어떻게 이런 천사들이 왔을까 싶어서 마음이 몽글몽글합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딸기 농장에 다녀왔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딴 딸기를 제 입에 쏙 넣어주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훨씬 달콤한 꿀맛이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오늘처럼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도 상콤하고 달콤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나, 예리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봄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아린이. 저희 멤버 이름도 아린이라서 그런지 더 막 정이 가고 그러네요.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저는 제 조카가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치즈를 이렇게 먹여줄 때 제 손가락까지 헝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매일매일 그걸 보고 계신 거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딸기 따면서 아빠 이거 봐봐 딸기 봐봐 그 호기심 가득한 눈빛 눈동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피곤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아이들이 엄청 예쁘게 잘 자랄 것 같네요.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게요. 호피폴라의 레츠,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3분 미래 듣기.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와 그날 들을 노래까지 볼륨 별그램에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도 보내드려요. 유다빈 밴드의 레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이.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는 온갖 듣기 좋은 말은 남에게 하고 모진말과 무뚝뚝한 표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해해주겠지 하면서 마음속에 묻어둔 진심이 있다면 오늘 다정하게 전해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혁오의 톰보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가족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드라마 겨우 서른에 나온 대사고 또 오늘이 또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각자 어떻게 가족들한테 부모님에게 안부 인사 혹은 이런 말들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뭐 부산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물론 뭐 경상도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꽤 좀 무뚝뚝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 잘 못하고 특히나 학창시절에는 뭐 거의 뭐 표현이 전무했고요. 뒤늦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도 하나씩 잘 모르던 것들도 좀 배우게 되고 표현하는 법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학습이 된 표현들을 하나씩 하게 됐는데 또 그게 또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7500님. 가족이랑 시간 보내려고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출첵 먼저 하고 콩 틀어두고 샤워 중이에요. 어쩌다 보니 샴디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샤워를 하네요. 이 정도면 샤워메이트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저도 이게 뭐 핸드폰 중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샤워하면서 뭔가 좀 틀어두고 샤워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7500님도 저와 함께 이렇게 샤워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샤워메이트 맞죠? 샤워할 때 함께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콩을 좀 들으시면서 항상 이렇게 샤워를 하신다니까 괜히 뭔가 좀 책임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깨끗하게 뽀득뽀득하게 좀 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2094님, 남자친구랑 군산 여행 갔다가 집 가는 길이에요. 노래만 들으니까 심심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너무 낭만적이네요. 집 가는 길이 안 심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혜님, 샴페인 노래 좋아해요! 라고 하셨고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라디오가 일상일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덧 라디오는 정말 낭만 그 자체. 뭔가 듣고 있으면은 내가 아날로그를 굉장히 좀 이런 탐닉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또 매체가 되었네요. 저도 뭐 2094님 충분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노래 샴페인 또 좋아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또 오프닝에 나오는 반주가 제 샴페인 노래인 거

군산의 대표 먹거리 뭐 짬뽕, 콩나물 국밥, 화로회, 꽃게장, 백반, 단팥빵, 야채빵, 호떡, 떡갈비 등등등. 이걸 눈앞에 두고 포기한다. 여행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랜만에 세미결제 나가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지치고 병든 나를 위해서 회는 마음껏 드시고 야채빵은 딱 하나만 드세요.

예상은 되는데 여행을 가시는군요. 근데 저도 다이어트 할때 여행 가본 적 있고 뭐 다른 도시 가본 적 있지만 이 먹는 걸이100% 포기하면은 진짜 여행을 반도 못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가져가는 게 맞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망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사실 회 같은 거 마음껏 드셔도 전혀 살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야채빵 제가 먹으라고 했는데 뭐 하나 정도 드시는 거는 뭐 치팅데이 치팅데이 하잖아요. 이런 게 치팅데이입니다. 치팅데이라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야채빵 4개 먹고 5개 먹고 이게 치팅데이가 아니고 이 하나만 딱 드시고 만족감을 탁 얻는 게 저는 치팅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고요. 여행도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요 정도는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한해 만에 저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해만의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따마 JC 유카의 떠나 듣고요. 무알콜 진담 한해 우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토스를 너무 좋아해서 남친이 안 생기는 걸지 살짝 뭐 의문이 가긴 하지만 이유가 뭘까? 토스 말고는 다른 남자는 이게 성에 안 차는 걸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매우 좀 복잡한 느낌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토스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뭐 다른 마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서 토스 좋아하는 것에 내 감정을 쏟을 수 있다면 지금은 이거에 뭐 충실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충분히 좋아하시길 바라겠고 또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면은 서서히 왜 이러지 하는 분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분명히 뭐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조각 케이크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어스 널 따라가 듣고 와서 여러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근데 저는 원래 아침밥을 안 먹어서 그 시간에 더 자고 싶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 중간중간 톡으로도 잔소리를 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거의 매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너무 힘든데, 저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귀여운 사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거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엄청 심각한 사연 같아요. 이게 진짜 많은 부분에서 생활에 부딪히는 거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친구랑 성향이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같이 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친구랑 깊게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누구 하나가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예 이제 생활 패턴이 다른 문제 같아서, 이대로는 이게 뭐 너가 싫은 게 아니고 이대로는 우리 패턴상 같이 지내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 내가 너무 피로가 쌓인다. 나는 잠이 더 소중한데 아침밥 억지로 먹으니까 정말 뭐 속도 부대끼고 정말 회사 생활도 편하지 않다라는 거를 솔직담백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는 그 친구에 대한 미운 마음이 아닌 정말 생활적인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짚고 얘기해 주신다면은 친구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고, 정말 그게 좁혀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거는 따로 살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도 근데 우리 사연자분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충분히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화 한번 깊게 해보십시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저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너무 서운해서 하소연해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 생일 때마다 선물 챙겨주고 케이크도 사서

일을 하시니까 그게 더좀 스트레스, 압박처럼 느껴지실 텐데, 뭐 그렇습니다. 뭐 부모님의 말씀 당연히 뭐 맞을 때도 있지만 부모님의 말씀 저는 100%또다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것도 하시는 대로 또 두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뭐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축은 조금 하되 나를 좀 이렇게 쉬게 할수 있는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뭐 약간의 뭐 비상금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써본다든지 혹은 너무 좀 지치고 힘들 때는 너무 그리고 내가 길게 생각했을 때이 회사가 나에게 정말 행복감을 줄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는 과감한 뭐 결정을 내리고 잠깐 쉬어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떻게 취업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실 수 있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물론 일하고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더큰또 나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템포 쉬어가면은 또더 좋은 뭐 인생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뭐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힘들다면은 잠깐 또쉴때 본인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충분히 좀 가지면서 나는 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좀 나아가야 나를 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6: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휴식 혹은 좀 케어, 쉼 이런 키워드로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새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집에서 홈 스킨케어 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 뭐 그런 것들 진짜 피부과를 또 매번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피부과에서 뭐 이렇게 쓰는 뭐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스킨케어 기기라든지 혹은 뭐 이런 발 마사지기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뭔가 좀 휴식에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혜우소 함께하고 있고요. 조금 희한한 사연이 왔는데 만나보겠습니다.

걔네는 뭐전 남자친구까지 막 연락을 하고 하면은 불편한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해결책은 뭡니까? 이거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친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가족하고 뭐 남동생하고 뭐 연락하고 뭐 이런 정도야 뭐 모르겠지만, 정말 전 남자친구, 뭐현 남자친구까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 조금 나로서는 이해가

0: 친구 사이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오래간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가 보고 싶어요. 주변에선 그렇게 하다간 친구가 부담스러워서 도망갈 거라고 하는데 저도 거리 두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고요. 오늘 좀 이렇게 친구 관계에 대한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사이는 그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아무리 친구라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다른 점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데도 다 표현하고 싫어하는데도 계속 행동을 하는 거면은 그거는 건강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친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뭐 억지로 뭐 나는 7번 얘기하고 싶은데 뭐 2번, 3번으로 줄이겠어. 뭐 이렇게 뭐 횟수 정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친구는 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좋은 친구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호흡하시고 조금 거리 두기 뭐 굳이 말하면 거리 두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알콜 진담 한 해우소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다이나믹 듀오 가끔씩 오래 보자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개코야, 최자야, 잘 지내지? 동엽이 형이야. 아, 지난번에 너희들하고 술 먹었을 때 참 좋았는데 뭐 형이 자주 연락을 못하고 또 너희들이 자주 형한테 연락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0: narrative을 찾아줘. 네 존재는 우연뿐인 내 삶 속의 운명이 되나 알아줘.
1: 너희들 뭐 형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올 때 빨리 채널 안 돌리고 형이 이렇게.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입니다. 이성훈님 며칠 전까지 황금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 이중 주차한 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와중에 이중 주차해놓고 해외여행을 가신 분도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랑 열심히 차만 밀고 다녔네요 라고 하셨고요. 아, 이중 주차까지 해놓고 해외여행 가시면은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좀 이게 밀어서 이게 좀 자리가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우님 이게 고생 많으셨고 연휴 때마다 그러면 걱정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이 성우님은 좀 크게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아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저도 다니다 보면 주차할 때 이 부족한 곳들도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죠? 주차 자리가 0390님 회사 있는 냉동실 대청소했어요. 오전부터 오후 내내 천장과 바닥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그 조각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느라 팔이며 다리며 쑤실 대로 쑤시네요. 남의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뭐 다 같이 회사 냉동실을 청소하신 건가?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얼어있는 거 일일이 다 깨가지고 그 조각들 다 정리하고 그냥 청소보다 훨씬 더 힘도 많이 들고 이 뭔가 요령이 없으면 이 뭔가 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연휴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힘쓰시는 일을 하셨군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좀 마사지 좀 해주시고 좀 뭉친 근육들도 조금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AB6IX 전웅 중꺾음아 듣고 올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정신줄을 놓은 건지 가방 두고 내린 줄도 모르고 저녁 먹으러 와서 알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라고 하셨고요.

며칠째 집안에 감돌던 차가운 공기, 사춘기 아들과의 냉전 속 말없는 기싸움이 이어졌다.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예상치 못한 아들의 선물, 케이크와 장미꽃 한 다발. 아들이 건넨 진심이 기특해서 내일은 그 마음을 담아둘 꽃병을 사러 도자기 공방에 간다. 꽃병에 장미를 꽂아두는 순간 우리 집 거실에도 다시 봄이 피어날 것만 같다. 아들의 진심을 마주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내일의 맛, 매콤달콤한 떡볶이.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쫄면 한사발님이 보내주신 내일에마 전해드렸습니다. 아드님하고 뭔가 좀 다툼이 있었는데, 아니 이 정말 귀한 사춘기 아들인데요. 이 사춘기 아들이 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서 이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온다? 이거 저는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진짜 아드님이 너무 사춘기이긴 하지만 스윗한 아드님이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동네방네 자랑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듯한 자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드님이 기특하고 또 그 아드님의 또 이런 화해를 이렇게 좀 잘 받아주시려고 또 꽃병사로 도자기 공방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두 분 예뻐 보이시네요. 제가 떡볶이 추천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또 이런저런 이제 얘기 끝에 또 화해를 했으니까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둘 다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면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0: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럭키하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남편분은 또 어떨지 궁금해요. 그럼 남편분은 회사에서도 이제
1: 그러게요.
0: 아내분의 후배인 거니까.
1: 그러니까요.
0: 회사 가서도 아내를 모시고 집에 와서도 아내를 모시고 사연 보낸 이유가 있네. 힘들겠다. 아내 남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야 이거 회사에서는 선배로 모셔야 되고 집에 와도
1: 와이프로 모셔야 되고.
0: 그 집에서 약간

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작년 어버이날 선물로 부모님께 건강검진 예약해드렸는데 아버지가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초기인 게 발견돼서 수술 받으셨어요. 그 후로 제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 진료를 함께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으셨던 분께서 얼마 전에 저보고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다 하시는 겁니다. 감정 표현에 서툰

0: 그러니까 뭐 저도 할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용기 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들들 아버지께 한번 고맙다라는 얘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노력해볼게요.
1: 모든 아들들이요. 딸들도 마찬가지고 표현 많이 하세요. 마지막 사연 소개해 주시죠.
0: 마지막 사연 4432님입니다. 어느덧 40살이 돼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나요? 왜 마흔즈음이란 노래는 없을까요? 없어서는 안 될 굳건한 아빠로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었지만 회사에서는 그저 이쁘고 밝은 부품이 돼가고 있네요. 야근하고 집에 가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공허해집니다.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부탁드려요.
1: 그래도 이쁘고 밝은이란 표현을 하신 거 보니까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다행입니다.
0: 맞아요. 애초에 그 집에서 아마 화목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맞아. 부품이지만 이쁘고 밝은 부품이면 괜찮죠.
1: 맞아요.
0: 안 그러면 이제 힘들면 이제 낡은 부품이 돼가는 거잖아요.
1: 그냥 아니면 대체 가능한 부품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저는 사실 회사는 또 회사 직장이라서 이런 얘기 되나? 그러니까 돈을 버는 도구에 가깝고 행복은 또 밖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 그렇죠.
1: 이미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계시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0: 그러면은 스테이션 제로 진행할 때는 막 청취자분들이랑 얘기하는 그런 거 안 행복한 거 보네요?
1: 그게 아니라요.
0: 저는 엄청 행복한데? 금요일 밤마다
1: 대화하는 건
0: 행복은 즐겁죠? 밖에서 찾으세요?
1: 저는 스테이션 제로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뭐.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0: 정품만 파는 히든테크 스토어도 있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정마다 다시 쓰는 음악 이야기.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스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 윤세나님이 신청하신 김동률의 감사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스테이션 X가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바른이 봉사회 삼성꿈 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그거 아세요? 전 세계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 엄마 그리고 아빠를 부르는 말은 발음도 느낌도 굉장히 닮아있대요. 프랑스어는요, 마멍, 빠바. 중국에서는 마마, 빠바. 비슷한데? 스페인어론 마드레, 빠드레. 태국에선 매, 퍼. 그리고 우리의 엄마, 아빠.

0: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말, 처음 배우는 사랑은 아마도 세상 모두가 같을 텐데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보다 뜨거운 엄마 아빠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의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입니다.
1: 그러니까

0: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쇼리실라

요 정답이랑 앞 글자가 똑같아요. 아, 요 정도면 되려나? 아, 졸업 애들 못 맞출 것 같은데. 아,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10 라디오 앱 콩은 무료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20분께 아메리카노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 베니땡스에서 이런 이름의 메뉴가 굉장히 유명했었대요. 저는 가난해서 그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을 많이 못 가봤어요. 네, 아, 그냥 바깥에서만 봤다고나 해야 되나? 예, 베니땡스는 거의 못 가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유명한 메뉴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자, 20분께 아메리카노 쏠게요. 힌트송은요, 크리스토퍼 베드.

아주 가끔 남편이 아주 듬직해 보여요. 오, 남편 센스 있다. 아, 근데 또 이제 두 분이 또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또 친하신 거겠죠? 그리고 또 선물 같은 것도 드릴 때도 좀 비슷하게 드려야 되지. 또 예를 들면은 막 뭐 조금 색깔 다르게 뭐 분홍색, 파랑색 했다가 나도 분홍색이 좋다 얘 이러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 친구 그 시부모님 시어머니가 되게 신기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선물을 드려도 그 썩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또 이상민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님은 정말 즐거운 어버이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맛있게 드시라고 별다방 금액권 보내드릴게요. 이제 작가님 노래 들어도 되나요? 네네. 막 텃세를 부려가지고 지코 베이빌런의 보이스 앤 걸스.

안 되지. 쟤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건지 남편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다 보면은 약간 친구 같아지는 지점들이 오나 봐. 그래서 그 지점에 갑자기 자기가 친구한테 막대하는 것처럼 와이프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갑자기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친구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이렇게 기강을 잡아야지 우리 막 민망하다고 아 그러게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죠? 막말 계속한다니까. 기강 잡아야 돼.

아니 애기 보느라 바쁘지 않냐고? 맞아, 바빠. 응. 세상에 정말 엄마가 된다는 거는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아.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매일 우리 집으로 출근해 주셔가지고 에휴, 그나마 다행이지 뭐. 응. 맞아, 나 진짜 복받았지. 엄마 아빠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까 싶어. 내가 엄마가 돼보니까 더 알겠어. 내가 애기 낳고 가족들 처음 봤을 때 있지, 아빠가 계속 나만 보고 있는 거야. 다들 애기 보고 막 귀엽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빠 애기 보러 안 가? 손주 안 궁금해 하니까 우리 아빠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애기? 내 애기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 그날 완전 펑펑 울었잖아. 물론 지금은 손주 재롱에 깜빡 넘어간 할아버지지만 나는 알아. 나는 영원한 아빠의 애기라는 거. 크, 지금도 아빠 그물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뭉클하고 행복하다니까. 근데 나만 있는 거 아니지? 어? 나를 힘나게 하는,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그래서 평생 기억하고 싶은 엄마 아빠의 한마디 한번 알려줄래? 내가 5분 추첨해가지고 화과자 세트 선물할게.

네, 원더걸스의 Be My Baby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7547님의 사연이었고요. 오래 기억하고 싶은 엄마 아빠의 한마디로 수다 떨어봤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런 얘기 해주니까 너무 진짜 뭉클하고 애기 키우면서도 엄청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 중에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저희 또 때는 부모님이 좀 이렇게 표현 같은 거 잘 못하시고 약간 무뚝뚝하시고 약간 그런 편이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를 영국

엄마 아빠의 잊지 못할 한마디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추첨해서 화과자 세트 선물할게요. 방송 후에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꼭 확인하세요. 자, 우리 강선미님.

아저씨다 왜 하면서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도 특이한 성 이야기만 나오면 꼭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왜 진짜 아버지 이름이 저씨였어요? 아니야 그냥 이제 막 지겨우니까 그냥 아저씨

강아지 약 좀 먹여줘. 지금. Right now.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그러면은 네, 말을 듣긴 하더라고요. 그냥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라니님도 지금 이라고 말씀해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커피 상품권 맛있게 드세요. 자,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존 카더가든의 빅버드, 콜드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서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운전 연습 파이팅 하시라고 주유 금액권 보내드릴게요.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신경이 좀 좋으면 운전도 조금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예. 나 너무 내 자랑. 아, 빨리 자랑 끝나면 노래 듣자고. 네. 여기 작가들 왜 이렇게

100년 후에도 듣고 싶은 노래들 몇 곡쯤 다들 있지 않아요? 듣다 보면 추억 속 언젠가로 막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 시절 내가 떠올라서 막 애틋해지기도 하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저한테 소중해서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들만 오늘 엄선해서 가지고 왔어요. 제 인생 노래도 좀 듣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인생 노래도 함께 들어볼게요. 우선 저는 오늘 어떤 노래들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아, 이 노래 기억나죠? 예, 맞아요. 아, 로미오와 줄리엣 그 어항씬에서 로미오랑 줄리엣이 처음 만났을 때 나온 그 노래. 제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냐면 이 제 또래 친구들이 H.O.T. 오빠들 좋아할 때 저는 디카프리오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 남자 주인공인 거예요.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봤던 영화 그 길버트 그레이프에 나오는 18살 그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좀 장애가 원래 있는 친구를 영화에서 찍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연기를 했던 거죠. 그때 알았어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그때 그 길버트 그레이프 그 역할은 연기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 연기를 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아, 대질의 I'm kissing you. 이 노래만 들으면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카프리오 오빠도 좀 요즘 많이 변했지만 항상 사랑해요 오빠. 오빠 환경 사랑하는 거, 25살 아래 여자들 사랑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사랑해요 오빠. 다음 곡 들어볼까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1973년에 발매된 노래죠. 사실 저는 이렇게 뭐 팝송 같은 거 잘 모르는 편인데, 그 저희 남편이 그 입장할 때, 결혼식 버진로드 입장할 때 이 노래를 딱 틀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뒤에서 듣고 있었고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그때 이제 뭔가 이런 웅장한 피아노맨의 노래가 나오면서 긴장한 모습에 그런 남편이 너무 귀여워서 이 노래만 들으면 또 그날에 결혼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또 한번 인생 노래로 꼽아봤어요. 요게 노래가 발매된 이후에 조엘에게는 피아노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이 노래가 잘 돼서 그랬나요? 요 노래로 좋네요. 계속 들어보니까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전 또 결혼을 했을까요? 다음 곡이요.

비욘세 크레이지 인 러브. 아, 2003년에 나왔잖아요. 제가 요거 클럽에서 엉덩이 많이 흔들면서 남자들 많이 꼬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맨 처음에 이제 비욘세가 이제 힐 신고 막 걸어오다가 어 하면서 이제 바닥에 푹 앉거든요. 그걸 제가 클럽에서 계속 푹 앉으면서 막 바닥에서 아 진짜 이 노래를 엉덩이 털기 하면서 진짜 남자 많이 꼬셨어요. 예. 그리고 이 노래만 나오면 여자들이 막 남자들이 뭐 다 열광하면서 그랬던 2000년대 초반이 예, 생각이 나네요. 어 이게 또 여름에 나와가지고 크, 약간 그 핫팬츠에 지금은 부부죠. 예. 당시 연인이었던 제이지가 피처링을 했고요.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정상을 석권했고 여러 국가의 차트에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네,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예능 그 댄스 신고식 할 때 이 노래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클럽에서 예, 신고식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정말 다 너무 좋은 노래들이죠. 노래 듣고 와서 제 인생 노래들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비욘세의 Crazy in Love 듣고 올게요.

좀 철없는 얘기다 좀 싶을 수도 있는데 어른인 유나 언니가 이런 노래를 불러주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제목을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지은 건 작사했던 김유나 언니가 싫어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어른이 되게 싫어하는 마음과 유나 언니가 싫어하는 오렌지 마멀레이드 이렇게 된 거죠. 생각보다 제목이 별로 뜻이 없었네요. 유나 언니. 그럴 수도 있죠. 네, 언니 사랑하니까요. 다음 곡이요.

예, 빅마마의 체념이죠. 예, 이게 이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 헤어짐을 경험하고 아, 이 빅마마의 체념처럼 저의 마음을 대변했던 노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돌릴 수만 있다면 이 노래를 이제 노래방에서 진짜

이제 잔나비가 나와가지고 쉬를 불러줬어요. 예, 너무 고마웠고 또 이 노래를 또 선곡한 이유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예전에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 노래로 검사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아 정말 그때 예 그 개그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까주신 PD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잔나비의 쉬. 자 이렇게. 제 인생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들으니까 왜 이 노래들을 좋아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4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인생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우리 자우림의 오렌지 마멀레이드 듣고 올게요.

KBS 쿨 FM 슈퍼라디오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인생 노래들 뮤직 언박싱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소개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알아봐야죠. 우선 희망이님의 사연부터 볼게요. 살아가면서 갑자기 불안함이 몰려올 때 NCT 드림의 오르골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가장 자주 듣는 노래이자 인생에 영향을 준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NCT 드림의 오르골. 저 노래 잘 몰라가지고.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띵똥, 땅, 땡똥.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가장 순수하고 용감했던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거든요. 울고 싶을 때, 상황을 떨쳐내고 싶을 때 아직도 찾아서 듣곤 합니다. 가사의 내용보다도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시기에 대한 향수 때문에 듣는답니다. 저와 같은 시절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위로받는 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맞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노래가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저는 현재에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나팔바지 예, 말씀드렸었죠. 예. 나팔바지 에이! 이거 노래 들으면은 기운이 난다고. 아마 모모님도 동방신기 허구를 들으면 예, 힘이 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희망인인가 모모님의 인생곡 듣고 올게요. NCT 드림의 오르골, 동방신기의 허그.

네, 여러분의 인생 뮤직 앨범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뮤직 언박싱, NCT 드림의 오르골, 동방신기의 허그 두 곡 듣고 왔어요. 자, 또 어떤 노래들 보내주셨는지 볼까요? 야오님은요, 소란의 선샤인, 이 노래가 인생 노래라고 하셨는데요. 삶이 힘들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요. 가사가 좋길래 대체 어떤 곡인가 더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소란의 고영배님이 딸을 위해서 쓴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같아서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영배님 말씀도 잘하시는데 가사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는 거 보면은 예술가들의 그런 진짜 멋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딸을 위해서 쓴 곡. 좋겠다. 용배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웃기려고 약간 무리수를 뒀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레디 겟셋고 님의 사연을 볼게요. 대학교

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곡 하하 김장훈의 노래만 불렀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있어. 마치 어느 영화 속에 나오는 슬픈 사람처럼 난 돌아보질 않았지. 그저 앞만 보고 가며 내 앞엔 아주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

0: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1: 케이윌의 선물로 시작했어요. 5월 8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김미영 씨. 저희 엄마 뵈러 간다고 하면 전화가 몇 번씩이나 와요.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인절미, 쑥떡, 치킨 사가면 맛나게 드셔서 사가길 아주 잘했어. 저를 뿌듯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엄마 말, 아빠 말을 어떻게 다 믿어요. 반만 믿어야지. 아유,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가로 열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 쑥떡, 치킨은 괜찮아. 가로 닫고. 요걸 다 아는 게 그게 가족이고 식구죠. 그쵸, 김미영 씨?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씨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저녁 풍경, 어버이날, 그리고 금요일, 이제 내일 모레 주말, 휴일, 아, 어디든 붐비는. 오늘 저는 못 갔는데 이제 제 동생 부부가 어머니 모시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내 심 좀 뿌듯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모시고 식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은 어디서 뭐 할 예정이십니까? 가정의 달 이벤트는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한 달 내내 출석해서 빠짐없이 암 구호를 외쳐주시면 추첨을 통해 월말에, 5월 말에 한 분 뽑아서 150만 원 상당의 뷰티 디바이스 선물 드립니다. 암 구호는 금메달, 금이와 매일 달리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금메달, 금이와 매일 달리기 하니까 또 이렇게 푸셨더라고요. 금메달, 금이와 매일 달달하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암구호 금메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센스 있게 조합해본 선물 세트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모두 드릴 겁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이든 손주들이든 어버이날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축하받고 싶어. 그럼 자축을 하는. 야, 멋진 자세입니다. 제가 들은 자축 중에 최고 멋진 자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1, 2, 3, 5. 그래서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3260. 오늘은 모처럼 쉬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진행자의 목소리와 아이돌의 음악 소리, 집 앞

안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서야 서로 이름을 알게 됐다. 지영과 진석. 그 이후로 우리는 같이 버티는 사이가 됐다. 연락처도 약속도 없이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서만 만나던 우리는 치료가 끝나면 이 한마디를 서로에게 꼭 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아 나는 불안함에 휩싸였다. 내가 아는 거라고는 고작 이름 하나.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마지막 치료를 받던 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끝내

뭐 이런 거 여야 될 텐데 그죠? 8364 남자분이 치료 다 받고 백마 탄 왕자님이 되어 나타났으면 아 백마 안 타셔도 되니까 말 주차도 안 되고 하여간 꼭 진짜 건강하게 나타나셨으면 그죠? 정오영 씨 같이 아픔을 나누는 사이 서로 의지하게 되었네요. 꼭 한 번은 다시 만날이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경원 씨 지금 중3 딸이랑 듣고 있는데 다음 이야기 빨리 알려달래요. 아 제가 진짜 중3 따님 얘기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씨여서 이태균 씨 변하고 변하죠. 더군다나 병원이란 공간에서 만나는 옆 사람 찰나 같은 인연. 이렇게 말줄임표 쓰셨고요. 장유희 씨. 서로에게 더 끌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연 듣다가 어떻게 어떻게 제발 부디 슬픈 사연이 아니길 하며 두 손 모으고 있어요. 제발 하셨는데요. 아 참 제가 DJ로서 이렇게 들을 말씀이 없네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등장했던 이름은 모두 가명이었습니다. 후기를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2부가 이어진다고. 와 이렇게 주말 끼고 1, 2부 나누는 건 정말 거의 드문 일인데 우리 작가님 와 이번에 정말 강수를 두셨네요. 아 우리 같이 궁금한 채로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중3 따님한테 진짜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들어달라. 여기까지.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열어놓겠습니다. 주말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적어주십시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찾아오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을 또 드립니다. 윤하 기다리다.

윤하 기다리다. 사랑하기 좋은 날.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탈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본인은 전철 타고 집에 가는 남자 동료가 있어요. 왜 자꾸 같이 기다려준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진짜 몰라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누가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시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까? 가장 소중한 퇴근 후 이제 편안하게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정말 황금 같은 1분 1초 그 아까운 시간을 진짜 몰라서 보내신 거 아니죠? 익명 요청하신 분. 아유 진짜... 잘은 모르겠지만 부담을 안 주는 분인 건 마음에 드네요. 그분. 독신 여성 세트 선물 보내겠습니다. 7052 미용실에서 파마하고 있어요. 미용사님이 지루할까 봐 TV 보라며 의자를 돌려주셨는데 폭삭 소가수다의 슬픈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울 것 같아 눈을 감았는데요. 귀는 막을 수 없었어요. 최대한 참고 참다 훌쩍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용사분이 보시더니 와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45살 아저씨 머리 복구라고 갔다가 감성만 복구 왔어요. 45살 남성. 하긴 뭐 폭삭 소가수다는 남성 여성이 없죠. 뭐 청년 중년 장년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폭삭 소가수다니까. 중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씨.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종점까지 와버렸어요. 날도 따뜻했는데 버스는 덜컹덜컹. 사랑하기 좋은 날 선곡이 너무 좋으니까 듣다 잠들어 버렸잖아요. 아흑, 어쩔 수 없죠. 다시 타고 돌아가는 수밖에요. 그러면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더 오래 듣는 수밖에요. 크크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에 갈 때까지 같이 해요, 함께 해요. 랜덤 세트 김영임 씨께 보내겠습니다.

0: 계단이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6: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5: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7: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7: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8: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0: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1: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0: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1: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0: 볼륨을 살짝 높인 뒤
1: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0: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1: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0: 음악이 흐르고
1: 웃음이 넘치는 비행
0: KBS 쿨 FM
1: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박효신 Shine Your Light.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진다. 내가 또 대답만 하고 엄마 이야기는 묻지를 않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번 어버이날만큼은 제대로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게 좋을지 저게 나을지 선물 고르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고 함께 드릴 편지 한 장 쓰는 일도 쉽지 않았다. 엄마 고마워요. 이 한 문장에서 한참 멈춰 있을 정도로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지만 막상 문장으로 옮기려니 전부 어색하게 느껴졌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다가 적은 두 번째 문장.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고마워요. 그 줄을 시작으로 생각보다 긴 편지를 쓰게 됐다.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들고 어색하게 찾은 엄마 집.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너무 부담스러워. 네, 오늘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3: 7052님, 네. 너무 급해서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다 사용 중인데 제 거친 호흡 소리 들었는지 안에 계시던 어느 한 분이 부드러운 성악가 목소리로 많이 급하세요.
2: 많이 급하세요.
3: 제 앞으로 오세요.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웠어. 지금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제가 금방 급하세요. 마무리가 되니 제 앞으로 오세요. 3번입니다. 네. 제가 혹시 몰라서 휴지도 두고 갑니다.

내 표현은 겨우 이만큼. 뭐 이런 기념일이어도 말 못하고 슬쩍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럴 때 좀 덜 민망한 방법, 말 대신 노래로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니, 이게 은근 효과 좋다니까요. 쑥스러우면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생방송이에요. 지금 보내주시면 지금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0285 친구랑 밥 먹고 껌을 씹었어요. 순간 뭔가 딱딱한 게 느껴져서 봤더니만 씌운 이가 떨어진 거였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더니만 새로 해야 된대요. 60만 원이래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해야지 뭐 어째요. 슬픕니다. 존박 이상한 사람.

백희명 씨, 제가 좋아하는 차장님이 요즘 연애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저를 몰라보고 그가 가버린 거지요. 진작 고백이라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4부. 오늘 제가 우리 집 변기를 뚫었어요. 제 자신이 스스로 뿌듯해요. 제가 맥가이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제 인생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미경 씨가 야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가죠? 아니 그 일까지 해내셨으면 정말 인생에 못할 일이 없어. 뭐든지 다 시원하게 그냥 뻥뻥 뚫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고미경 씨 멋집니다. 랜덤 세트 선물로 보내드려요. 야, 이 맥가이버 진짜 얼마 만에 들어봅니까? 이주아 씨, 마지막 근무하고 집에 가는 마지막 퇴근길입니다. 막상 퇴사하니까 시원섭섭하네요. 그 사이 정들었던 제 책상도 이젠 볼 일이 없고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던 길도 앞으로는 걸을 일 없다고 생각하니 괜히 슬프기도 해요. 저에게 새로운 꽃길이 펼쳐지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 그렇군요. 5월 8일 금요일 2026년에 이주아 씨가 마지막 근무하고 마지막 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말은 기가 막히죠. 시원섭섭 이런 단어 이런 조합을 어떻게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그러셨던 거예요. 뭔가 시원하지 시원한데 시원하기만 한 건 아니고 섭섭도 한 거죠. 야, 이 정말 정확한 표현 이주아 씨 마음이 지금 딱 시원섭섭 그 자체일 것 같아요.

0: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배우 염정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나얼 우울한 편지에 이어서 며칠 전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9888 꿈 많은 20대에 처음 만나서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온 친구. 5년 만에 만나도 어색함 없이 속 얘기를 한 보따리씩 꺼내게 되더라고요.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살아온 꿈도 다시 꾸고 어쩐지 그 시절 그때처럼 모든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나 내 편, 늘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친하다는 건 잊어버렸던 꿈을 기억해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시절에 좋아했던 것들, 좋아했던 사람,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걸 나 대신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하죠. 9888 랜덤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로. 8233 언니, 저 오늘 하루 종일 한 가지에 꽂혀 있었어요. 바로 아시죠? 분홍 소시지 계란 부침. 그게 너무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글쎄 일찍 퇴근한 언니가 지금 집에서 분홍 소시지 계란 부침을 부치고 있다는 거 있죠? 언니의 소시지 부침 먹을 생각에 야근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우연히 최고죠. 어떻게 먹고 싶은 걸 다 알았지? 와, 이거 날마다 해먹는 반찬은 아닌데 달걀 프라이도 아니고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마음껏 드세요. 8233 랜덤 세트 보내드릴게요. 여행길 모가킹스 윤도현 유태진 씨 신청곡.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with you.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출신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9212님의 신청곡 태희의 같은 베개 들려드렸어요. 사연도 남겨주셨어요. 남편의 잠버릇은 이불을 돌돌 말고 애벌레처럼 자는 거예요. 슬디 잠버릇은 뭔가요? 하셨습니다. 새벽이 좀 추울 것 같은데요. 남편이 이불 다 가져가면 말이죠. 저는 이것도 잠버릇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주 깨요. 보통 한 대여섯 번 정도는 깼다가 다시 잠들고 중간에 꼭 화장실도 가고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이 버릇을 고치고 싶은데 잘 되질 않네요. 0132님은 언니 상쾌한 아침 알람으로 일어나서 남편이랑 운동을 시작했는데 조깅 걷는 건 제가 다 하는데 살은 남편이 빠지네요? 이거 맞나요? 하셨습니다. 이거 은근 속상한 일인데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0132님은 이미 너무 날씬해서 더 뺄 살이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근육 몸을

으로 변신 중이라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건 더 건강해지고 있을 거예요. 파이팅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카라의 락큐 그리고 청아의 스파클링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정 님이 오랜만에 영화관에 다녀왔습니다.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곳이 리뉴얼을 해서 의자가 참 편하더라고요. 중간에 30분 정도 잠들어 버렸는데 아주 꿀잠 잤네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영화관이 진짜 좋아졌어요. 의자도 정말 편해졌고요. 왜 잠드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꿀잠 잤다니까 저도

카드를 너무 여러 번 긁어버렸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저랑 똑같으시네요. 또 요즘 세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문자가 오는데 클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해버리고 결제까지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뭐 다음 달엔 좀 아껴 쓰면 되죠. 그쵸?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옥상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에보니 로렌의 2023년 발매곡 Tongue Tied라는 곡입니다. Tongue Tied라고 들으셨죠? 자, Tongue Tied 어떤 상태인가요? 그래요, 혀가 묶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죠? Tongue Tied라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태를 뜻합니다. 참고로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당시

caffeine. 마치 카페인처럼요 라는 말입니다. crave like caffeine. 강하게 끌리다 라고 해석이 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카페인처럼 끌리면 아주 강한 끌림 맞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Don't you know you got a piece of my heart? 라고 했어요. Don't you know you got a piece of my heart? 당신이 내 마음에 a piece of my heart. 한 조각을 가졌다는 걸 모르나요? Don't you know you got a piece of my heart? 네, 이런 질문이 먼저 들렸어요. 그러면서 can't get rid of you. 자, get rid of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죠. 없애다, 지우다, 제거하다 이니까 can't get rid of you. 당신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네요. 라는 가사입니다. I knew it from the start. 아주 유용한 문장이기도 하죠. I knew it from the start.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그럼 가사 내용 기억하시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늘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하네요. 정답은요?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네, 이렇게 리듬을 좀 기억하시면서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문장까지 완벽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You make me lose my words. 이렇게도 대체 가능할 거고 You take my words away. 당신이 내 할 말들을 다 가져가 버렸다, 아사가 버렸다 라는 말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당신 때문에 말이 안 나와요 라는 문장들이었어요. 두 번째,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I wanna get to know you. 맞아요. I wanna get to know you. I wanna get to know you. I wanna know you better. 이렇게 살짝만 바꿔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I wanna know you better. 괜찮죠? 세 번째,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I am filled with joy 라는 문장 들어보셨죠? 이처럼 be filled with 라는 구조를 익숙하시죠? 이 구조를 활용을 해본 가사였어요. I am filled with joy. 이번에는 be full of 라는 구조로 살짝 바꿔가지고 I'm full of joy 혹은 I'm full of happiness 대체 가능하겠죠? 또 I'm overwhelmed with joy 이런 말도 추천할게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두 번째,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I want to get to know you. I want to get to know you. I want to get to know you. 세 번째,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I am filled with joy.

0: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기쁨이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목소리) 광고 듣고 와서 원 플러스 원 바로 시작할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3: 테라피 김소영 보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요, 서태지 씨가 2004년에 발표한 7집 앨범 수록곡입니다. 서태지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10월 4일을 숫자로 바꾸면 천사죠. 바로 천사 같은 소녀.

청아 청취자분들과 저의 함께한 추억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라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들려드릴게요.

원 플러스 원 두 번째 노래는 수잔입니다. 수잔, 찬바람이 부는데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 않니? 서정적인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 가수 김승진이 1985년에 발표한 곡이에요. 이 곡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당시 하루에만 800통이 넘는 팬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곡을 적재가 리메이크했는데요.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 OST로 작업했고요. 세련되게 바꾸기보다는 원곡의 레트로한 감성을 최대한 살려서 빈티지한 사운드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원 플러스 원, 원곡 김승진의 수잔부터 들어보고요. 적재 버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후회하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화드려야겠다. 바쁜 딸이 전화했으니 행복하지? 장난치면서. 그럼 분명 엄마는 다 이해한다는 듯 먼저 웃어주실 거다.

나의 주말 이야기에 이어서 노을의 하지 못한 말 들었고요. 오늘의 사연은 키키민지님이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미루다 보니까 그 전화 한 통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막상 마음은 늘 가 있는데 표현이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 또 미안함도 남게 되고 말이죠. 오늘 전화하시면 엄마의 하루가 환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엄마에겐 하루를 채우는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사연 보내주신 키키민지님께는 조각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새싹 아는이님이 상아 들으면서 출근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이슬기님 목소리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해야 하는데 유유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하루의 시작을 상아랑 함께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엠플라잉의 너에게.

0: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게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0: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5월 9일 토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박지훈의 바디엘스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거죠?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다.

0: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잘하고 오십시오. 아, 그리고 3567님, 식티 그동안 남편이 뽑아오고 중고로 사오고 일본까지 가서 모셔오고 하면서 모은 피규어 드디어 판다고 챙겨서 나갔습니다. 우리 집에 10분의 1을 채우던 아이들 다 들고 나갔는데요. 행사 참가비에 포장지, 종이봉투, 기름값 뽑으려면 100만 원은 팔아야지 본전인데 걱정이네요. 조금이라도 팔고 오길 바랍니다. 제발요. 라고.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조각을 찾아주십시오. 눈치코치 발달 퀴즈 사연 채우기. 오늘의 퀴즈는 정혜성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혜성 씨께는 캡슐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면서 사연 채우기 퀘어스 나갑니다. 식디, 친구 아들이 에 탔다고 이번 모임에서 밥값 계산을 하네요. 우리 아들은

고속도로 탔대요. 3번 친구 아들이 러닝머신 탔대요. 뭘 타서 기분이 좋아서 밥값 계산을 하셨을지 보기 드렸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강력한 힌트송 나갑니다. 라붐의 상, 상 더하기.

진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채우기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채우기 퀴즈는 혜성 씨의 친구분께서 한턱 쏘며 자랑한 아들의 이것이 뭔지 맞히는 문제였고요. 네, 1번 상, 2번 고속도로, 3번 런닝머신 중에서 정답 상이었습니다. 자, 사연 채우기 퀴즈 정답자 추첨 통해서 10분 뽑았고요.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맞아. 자랑이 하고 싶을 때는 밥을 시원하게 쏘고 그리고 자랑을 해야 돼요. 더치페이 하면서 자랑을 하면 안 돼. 특히 이제 자식 자랑이나 뭐 남편 자랑, 아내 자랑 할 때는 내가 오늘 좀 본격적으로 자랑할 테니까 내가 오늘 밥 쏠게. 딱 이렇게 던져놓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또 기분 좋게 듣는지 몰라. 우리들도 밥을 사주면서 자랑을 하면 에? 잘하셨네 친구분께서. 자, 그리고 또 그 뭐 또 그렇게 또 들으면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또 축하해 주는데 에휴, 우리 아들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또 이러지 마시고요. 다 사람이다. 그 자기 타이밍이 있고 또 상 받는 타이밍도 따로 있고 잘 되는 타이밍도 다 따로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사연 채우기 퀴즈 주말에 저희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연 채우기 퀴즈 많이 풀고 하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연 채우기용 사연을 저희가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이거 사연 채우기 퀴즈용으로 참 좋은 사연인데 해서 저희가 활용도 하고 또 선물도 챙겨드리니까 네, 꼭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없으시더라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가 다 읽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좀 더 보겠습니다. 뱃살 꽁꽁님께서 엄마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완전 괴짜래요. 그런데 저보고 소개팅할 생각이 없냐고 하네요. 그렇게 괴짜라고 흉보더니 30살 된 하나뿐인 딸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 어떤 남자일까요?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궁금해지네요. 아, 엄마가 엄마 회사에 신입 직원이랑 소개팅을 한다고요? 난 좀 반대인데. 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엄마가 상사인 거 아니야. 그죠? 야, 이거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야, 이거 근데 어머님도 그걸 아실 텐데 이 정도면 진짜 되게 놓치고 싶지 않은 되게 진국의 젊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셨을 확률이 높겠는데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다. 뱃살 꽁꽁님처럼. 오, 야, 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남자분일지. 그러니까 이 괴짜라고 한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궁금합니다.

0: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5: 이렇게 좋은 날 막상 떠날 시간은 없으시죠?
6: 그렇단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볼륨만 높이면 여기가 바로 꽃길이니까요.
5: 그럼요. 오늘도 당신 곁에 가장 가까운 피크닉.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6: 매일 저녁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5: 봄에도 라디오는 쿨FM.

Yes, yes, yes. My name is 정식. Rap name is J6. 여러분 신나요? 저도 신나요. 우리 하나만 기억해요. 에너지 충전은 드랍 더 신청곡. Let's get it! 난다 긴다는 스타면 장인보다 길게 끊김없이 신청곡만 쭉쭉 뽑아드립니다. 드랍 더 신청곡 5월 첫째 주 신청곡 차트 지금 갑니다. 0813님 초삼 아들이 토요일이라고 친구랑 놀러 나간대요. 둘이 준비물도 정했대요. 잠자리채, 채집통, 장난감, 짐도 미리 싸놨더라고요. 야, 이렇게 꼼꼼한지 몰랐네. 왜 평일에는 이런 모습이 없지? 하셨는데. 놀 때는 J, 학교 갈 때는 P,

0: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1: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이분의 선곡 넘버 7979 가까이 두고 가능한 오래 보고 싶은 분입니다.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러분들의 오랜 음악 친구 서정민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선곡 넘버는 3651 단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입니다. FM대행진의 유기성 PD님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FM대행진 유기성 PD입니다.
0: 네, 오늘 왜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두 분을 소개해드리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대결 주제 느낌을 쭉 살려서 두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선곡 주제고요. 우리 또 그 작가님들과 아직 많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채택이 아직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5월 9일에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고민하시길래 5959 해주고 싶은 노래 어떠냐 이렇게 또 제안을 드렸는데 바로 채택을 받았죠. 해주셔가지고 네. 뭐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서정민 기자님. 네. 5959 해주고 싶은 노래로 이렇게 주제를 들으셨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나셨어요?
3: 아, 5959. 사실 닭살이 살짝 돋았죠.
0: 네네. 닭살이 돋았고
3: 딸이 사실은 정말 어릴 때는 오구오구오구 막 이런 거 막 많이 했는데 애가 크니까 이제
0: 요즘 그럴 일이
3: 없어.
2: 싫어하죠.
3: 아주 그냥 싸늘해지죠.
0: 좀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도 다 어른이지만 좀 누군가가 나를 오구오구 해줬으면 좋겠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3: 그럼요, 그럼요.
0: 기자님은 언제세요?
3: 아, 야구가 지면은 굉장히
0: 야구 지면요?
3: 야구 이제 요즘 갑자기 야구에 너무 꽂혀서 네. 매일 거의 경기를 챙겨 봅니다. 지고 있으면 상당히 좀 다운되거든요. 그때 이제 누가 오구오구 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자녀분께서 이제 많이 커서 오구오구 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기성 PD님은 지금 오구오구 가장 많이 하는 때라고
2: 있죠. 그렇죠. 계속 네. 삶이 오구오구.
3: 좋을 때예요. 네. 때가.
0: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누구를 제일 좀 오구오구
2: 아무래도 많이. 이제 가장 어린 아이한테 오구오구 많이 하는데 첫째랑 둘째도 그런 뭔가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 제가 네. 좀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네.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0: 칭찬 많이 하나 아빠.
2: 예, 네, 그냥 오구오구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0: 네. 뭐 만들거나 뭐 했을 때 네, 이제 잘한다고.
2: 항상 엄지척이죠. 뭐.
0: 네. 그럼 오늘 좀 유기성 PD님이 선곡에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려나요? 하는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대결의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대결은 총 4라운드까지고요. 보내주신 응원 점수와 DJ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점수가 단 1점이라도 높은 분이 승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승자에게는 오늘의 마지막 선곡권이 주어집니다. 응원 점수는 지난주 두 분께 도착한 응원을 점수로 환산해뒀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응원 문자는 다음 주 대결에 적용이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1라운드부터 그쵸. 4라운드까지.
2: 차분하게 들으시고.
0: 네, 들으시고.

0: 다가 오늘 유기성 PD님의 선곡이 좋은데 했으면 이제 뭐 유기성 PD 뭐 P P는 좀 그렇다네. PD 이렇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분의 선곡이
1: 그렇죠.
0: 좋았어요.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또 서정민 기자 서정민 뭐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중간중간 응원 문자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자님의

0: 곡부터 닭살이 돋을 만큼 사랑스러운 노래를 골랐습니다. 요조의 애구구구.
1: 오. 아니 왜 닭살이 애구구. 돋는다고 하셔놓고 또 애구구구를 애구구구. 바로 결 맞춰주셨네요.
0: 애구구구. 이게 요조가 2008년에 발표한 굉장히 귀여운 노래입니다. 애구구구가 오구오구랑 발음이 좀 비슷하면서 살짝 다른 느낌이죠. 애구구구는 아이고 허리야. 아, 그렇죠. 애구구구.
2: 저희가 많이 하는 건데.
0: 아이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1: 하는. 오구오구랑 애구구구는 좀 느낌 다르죠.
0: 그렇죠. 같은 구가 들어가지만 좀 다른데요. 이 노래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앉아있다 일어설 때면 언제나 애구구구 소리를 내요. 그걸 이제 노래에 담습니다. 근데 이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미치겠다는 거죠. 오,
1: 허리가 약한 병양미를 사랑하고
2: 보살펴주고 싶어서 그런가요?
0: 하여튼 뭐 허리가 약한 뭐 거기보다는 애구구구 하는 게 되게 귀여워 미치겠나 봐요. 사랑에 빠지면은 뭐 별게 다 막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귀여워 죽겠고 막 그러잖아요.
1: 야, 2008년에 이랬으면 지금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2: 야, 치료하셨겠죠.
0: 네.
1: 이 노래를 골라주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 약간 제목도 애구구구니까 노래에서 그렇죠. 발음이나 소리 이런 게 가사가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렇죠.
0: 특히 요조의 목소리가 정말 그 귀여운 목소리거든요. 이 노래에서 특히 더 귀엽게 들립니다.
1: 네. 요조의 애구구구 서정민 기자님의 첫 번째 선곡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기자님의 1라운드 선곡 요조의 애구구구 듣고 왔고요. 자, 이어서 PD님의 선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은 첫 번째 어떤 곡입니까?
1: 네, 저도 기자님처럼 그 오구구 들었을 때 약간 제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닭살돋는 느낌.
0: 아, 오늘 좀 이렇게 예. 달달한 노래 예, 위주로
1: 그래서 약간 달달하고 귀여운 노래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귀여운 노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아.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죠.
2: 정말 그 싸이월드 네, 추억의 싸이월드 정말
1: 거의 BGM으로. 대부분의.

한참 이렇게 많이 듣던 노래입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는 이제는 뭐 저희 세대는 잘 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지린 씨가 하는 이제 원맨 프로젝트 밴드고요. 앞서 나왔던 요조 씨도 이제 같이 보컬로도 많이 있었죠. 그런 노래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하와이안 커피

0: 음악인데 이상하게 노래가 너무 귀여운.
1: 이 노래 들으면 진짜 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2: 광고에도 쓰이지 않았나요?
0: 광고 엄청 그렇죠? 많이 했어요.
1: 드라마에도
0: 그 화장품 광고인가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1: 네. 네. 약간 그 원색을 좋아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여성이 생각난다니까.
0: 그러니까요. 들으면 진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그런 확실한 노래예요.
1: 갑자기 지금 머리를 쓰신 게 당시 제 여자친구
0: 좋아했나요?
1: 약간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 노래를 그 자신의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 하는 친구들인데 그게 되게 노래가 덮어씌워지잖아요.
2: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기성 PD님의 1라운드 선곡 하와이안 커플 같이 듣고 2라운드로 오겠습니다.

0: 토요일 3부 뮤직 업로드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1: 아, 귀여워요.
0: 주제를
1: 오늘.
0: 누가 골랐는지. 피디님의 1라운드 선곡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듣고 왔고요. 이제 다시 유기성 피디님의 선곡에 이어서 서정민 기자님의 선곡인데 2라운드는 어떤 곡입니까?
2: 2라운드도 사랑스러운 노래 골랐습니다. 이 사랑스럽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가수 아이유의 노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0: 어떤 노래죠?
2: 제목은 금요일의 밤.
0: 이번 주

0: 에코가 막 들어가는데
1: 너무 귀여워. 네.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0: 그렇죠. 아, 가사도 되게 귀여워요. 이게 좋아하는 남자를 어서 만나고 싶은데 막 고민하는 거죠. 월요일엔 너무 바쁘지 않을까? 또 화요일에 만나자고 하면 너무 성급해 보일 것 같고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해. 목요일은 내가 왠지 싫고 그래서 금요일에 주말까지 못 기다리고 금요일에 만나요 하는 거예요.
2: 정말 가사 좋다. 그렇죠.
1: 뭐 지금은 그렇지만 이 노래를 듣던 시점에는 네. 또 저도 총각이었고
2: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예,
1: 왜냐면 잠깐 되게 이입을 하면서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또 이제
2: 이건 누가 떠오르는
1: 아니 그냥 당시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싱글일 때는 금요일에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잖아요.
0: 금요일에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0: 그럴 때 있어요.
1: 아니 근데 그럴 때는 그래서 서정민 기자한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0: 맞아요.
1: 거예요.
0: 그럴 궁금해요.
1: 때는 네. 오구오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왜냐면
0: 반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이게 그치? 역으로
1: 네. 불똥이 튈 것
0: 나한테만 오니까 이게
1: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네. 제가 그냥 가만히 그냥 심기를 그쵸? 건드리지 않는.
0: 맞아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거였잖아요.
1: 형태로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배고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제 막 치킨 시키고 저는 사실 먹을 생각도 없었어요. 치킨 시키고 이제 다 차리고 먹어라 하고 이제 옆에서 먹어 안 먹어 하는데 대답도 안 해. 막 검은 기운이 막 뿜어져 나와.
0: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2: 저도 너무 난제인데 이거는.
1: 저는 어제 제가 할 거 왜냐면 진짜 저는 정말 일단 우선순위가 안 싸우는 게 최선이다.
2: 그쵸.
1: 이게 이런 그 직장에서 일 때문에 나와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데 또 너무 가만히 있고 오구오구를 안 하면 또 너무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나?
0: 맞아요.
2: 무조건 공감을 해주면 어떨까요? 많이 힘들지. 아이고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0: 어렵습니다.
2: 오구오구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부 상담소 같이.
1: 잠깐 되겠습니다. 잠깐 이게 뭡니까? 그냥 무게를 감당해야 돼. 너 무책임한 거 아니야?
0: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호성 교수님. 연결해야겠어요.
1: 아니 지금 부부간의 이 오구오구란 무엇인가 어디까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해야 그쵸.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우리 네. 그

0: 좋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뭐 항상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인생의 오구구성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닐까 싶어요.
1: 맞아요.
0: 그 제가 이번에 그래서 선곡하면서 가사를 다시 보니까 이번엔 좀 이런 가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우리가 이제 뭐 힘든 삶을 방금 좀 나눴지만
1: 네.
0: 힘들지라도 그리 좋지도 않고 그리 나쁘지 않은 거 그 자체만으로 해도 그냥 오구오구 할 만하다 싶어가지고 이 노래 들으면서 오구오구가 필요한 분들 계시면 또 오구오구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 노래만큼 또 오구오구스러운 노래가 맞아요. 또 있을까.
0: 담담하면서도 그냥 네. 툭 던지는 오구오구함.
1: 앞서 오구오구들은 뭔가 이제 우리가 연인 간의 오구오구를 짚어봤다면 네. 유기성 PD님이 이제 좀 그 범위를 확장시킨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네. 10cm의 콘서트 그리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두 곡 듣겠습니다.

0: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선곡 10cm 콘서트에 이어서 우리 PD님의 선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까지 쭉 듣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 대결 4라운드 기자님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아까 콘서트란 노래. 네. 정말 전화로만 노래를 이제 부르다 보면은 뭔가 좀 아쉬움이 남겠죠. 직접 만나서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욕망이 점점 커질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2: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도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 네.
1: 바로 그런 이치를 담은 노래. 장범준의 노래방에서입니다. 아.
2: 네. 맞죠, 맞죠.
0: 아무렇지 않지 않지 않대요.
2: 너무 좋아하는 네. 노래예요.
1: 야,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짝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엄청 연구를 합니다. 아,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막 알아내갖고 노래방에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녀한테는 남자친구가 있어. 아, 그래서 혼자 아, 그냥 노래방에서 계속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서
2: 상상을 하면서
1: 쓸쓸함을 달래고 상상을 하고 이러다가

0: 한 오디오가 수음됩니다. 오늘 준비된 승전가는 다비치의 파리파리 후렴구고요. 노래방에 온 것처럼 이혜리 씨처럼 강민경 씨처럼 좀 신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 2, 3, 4
1: Give me a call baby baby
0: baby baby 소리가 수음됐습니다. 오늘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 차량들로 정체 구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에서 밀리고요. 다시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이후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 사이 더디느름 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은 고척교에서 금천교 사이만 20분 이상 걸리고요.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비봉에서 화성